네, 감미로운 음색의 주인공 스카프레너 That is why 앞서 들으신 곡 트윌라 페리스의 How Beautiful 함께 하셨습니다. 전 세계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명곡이라서 오늘의 첫 곡 How Beautiful 정말 실크같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그런 선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찬송가 커버곡으로 준비했는데요. 김단비가 불러드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리스너스의 주의 친절한 파란기사 찬송가를 조금 더 맛있게 연주하는 두 팀의 연주 이어서 감상하시죠.

좋습니다. 아, 요즘 참 새로운 찬양 사역팀들이 찬송가를 경쾌하게 불러주는 그런 편곡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동방송이 찬송가를 널리 보급하고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쾌하게 편곡된 찬송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0분 1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크리스찬이면서 또 일반 음악가의 음원 가지고 왔는데요. 스위스어로우의 김영우 씨의 음원입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음원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저희 극동방송 아닌 타방송사지만 방송을 통해서 음악방송을 크리스천 음악방송을 진행해오고 있는 김영우 씨가 불러드리는 시편 21편은 어떤 느낌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표 감성 보컬 그룹 스위스어로우의 멤버인 만큼 호소력 있고 또 명쾌하고 달콤한 음색으로 노래해드립니다. 스위스로 김영우의 음성으로 시편 21편 주의 사랑 띄워드릴 텐데요. 최근에 시편 150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한 많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또 헌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가수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요,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통해 알려진 보컬리스트 박지훈의 음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음원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나타내주는 특별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두 사람 보컬리스트의 멋진 찬양 두 곡.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음악도 있습니다. 스위스어로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 박지훈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감상하시죠.

0: 방송 썸머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위스로 김영우의 음성으로 10편 21편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보컬을 자랑하는 김영우 씨의 특별한 찬양이었는데요. 10편 150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에는요.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찬송가 두 곡을 이어서 띄워드리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 인근의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위치한 브루클린 태버나클 처치 성도들로 구성된 연합 찬양단인데요. 1973년 담임 목사님이었던 짐 심발라 목사님의 부인인 캐롤 심발라 사모님에 의해서 9명의 멤버로 창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합창단이 유명해진 이유는요. 단원들이 화려한 경력의 전문 음악가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오히려 변호사, 의사부터 시작해서 마약 중독자, 그리고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구원을 얻게 된 평범한 교인들을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오랜 기간 3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권위의 시상식 그래미 어워드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 가스펠 앨범상을 거머쥐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브루클린 타버너클 콰이어의 찬송가 두 곡을 준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이 돼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왜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인가 라고 하는 이유의 명답이 되어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곡은 파워풀하게, 한 곡은 잔잔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재미있게 편곡된 찬송가 두 곡입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가 불러드리는 I'd Rather Have Jesus,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두 곡 찬송가 함께 감상하시죠.

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찬송 두 곡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평신도로만 이루어진 기적의 합창단. 남편 다니 목사님, 짐 신발라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이 캐롤 신발라 사모님이 창단한 이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곡 두 곡 함께 하셨는데요. 전문 성악가들이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인 캐롤 신발라가 악보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문적으로 악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캐롤 신발라는 성령 안에서 감동을 통해서 기도로 곡을 써내려가는데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이 기도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아주 파워풀하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위대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증거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간증과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좀 잔잔하게 한국어로 편안하게 찬송가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고 많이 또 애창하는 찬송가 두 곡을 남성 보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강찬이 불러드리는 빛의 사자들이여, 주나복 워십에서 문영재가 불러드리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죠.

사람은 낮보다 밤에 더 정직해진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만 밤에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하루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성경에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다. 요한복음은 그를 이렇게 소개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짧은 소개 속에는 그 삶의 위치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탐구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며 살았다. 니고데모 역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인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는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나쁜 질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니고데모의 방문 역시 그러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에 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의 신앙의 근본을 건드리셨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었다. 거듭남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다. 신임원 목사님의 동행 영혼이 빛나다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8월의 마지막 주 8월 24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간 벌써 9월이에요. 이번 주간에는요 양서를 발췌해서 페이지 몇 대목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신인범 목사님의 동행 영혼이 빛나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소개해드렸어요. 박수경의 플루디언주 참 아름다워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저는 차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헐떡 일어나가지고 있던 여보시오, 당신 왜 예수 욕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욕하지 마라. 그리고 소리를 팍 지른 거예요, 제가. 근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러고 고대병원 후문 앞에 늘 기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희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서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정희 목사님은 참 여러 곳이 아프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으셨던 분인데요.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지금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위암이 걸려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김정희 선사님 괜찮으시죠? 그래서 난 많이 아파 그랬더니 예?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도 극동방송을 늘 틀어놨던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는 이제 말을 약하니까. 그러고 나서 산에서 갔다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안 아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엑스레이 찍잖아요.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불러 태웠다 그러죠. 그 자국이 있어요. 엄지손가락만하게. 근데 의사들은 위암 수술하셨어요? 이래요. 아니요. 수술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요. 그래요.
2: 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김정희 목사님께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1: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늘 극동방송 들으면서 누워서 힘이 없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은 막 어디 오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라디오를 지금도 못 버리고 그냥 틀어놓고 그걸로 틀어놓고 있어요. 방송을 듣는 자는 정말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있으니까 24시간 틀어오니까 새벽에 3시만 일어나가지고 방송 찬양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2: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에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합니다.
1: 의사들이 막 웃는 것이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마치 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의사한테나 간호사한테. 그러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으로 환자들을 수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저는. 그 말을 말해. 항상 수술실에 들어가면 항상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마치 전에.
2: 김정희 목사님은 또 병원 신세를 집니다. 이번에는 뇌출혈이었는데요. 언어장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1: 그래서 병원에 응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뇌출혈. 그래가지고 뇌 수술해가지고 머리 이제 빡빡 밀고 중환자실에 3일 있고 병동에 올라갔는데 언어장애가 온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손이 달달 떨리고 물을 먹는데 옆으로 새고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 누워있는데 옆방에 암환자인 것 같아요. 머리 빡빡 밀고 머리에도 뭘 번거지를 뒤집어쓰고 왔는데 우리 방에 그 간병인 그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 방에도 예수 믿는 것이 뭐 사모라는데 우리 권사라는데 이 방에도 목사라는 것이 막 이런 거예요. 누워 있는데 헐떡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왜

0: 열심히 욕해.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욕하지 마라. 그리고 소리를 빡 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입이 돌아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전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때도 극동방송은 항상 내 머리맡에 틀고 있었죠. 지금 있는 라디오로. 저는 극동방송 굉장히 소중하고 방송, 그 라디오 그 방송이 참 진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1: 극동방송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극동방송이 품고 있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함께 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매일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0: 모용 장로님,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내 눈에서 눈물 그만 흘리게 해요 라고 하는 소리에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온이, 세정이, 우리 며느리 정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1: 든든한 부근 장로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이어 함께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는 김정희 목사님의 외침입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많이 사랑하고 후원하고 중보합시다. 그리고 많이 전파합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김정희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부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0: 그 후 여전히 방황을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강원,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경기, 김포, 하남, 광주, 경남, 통영, 함양중부, 경북, 구미, 예천, 김천북부, 울진평지, 부산, 부산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충남, 공주, 청양, 고령, 도서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전 8세기 우시아라는 왕의 등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시아라는 왕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며 뜻밖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6살짜리 왕이 되었지만 누구도 이 나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때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우려와 달리 우시아는 그 작은 나라, 작은 군사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생각보다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과의 오랜 악연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골리앗 장군 아시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가드를 비롯해서 블레셋의 상징적인 도시들을 완전히 우시아 왕이 무너뜨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곳곳에 군대를 보내서 정복전쟁으로 영토를 넓혀요. 그 사막 지역에 약탈자 아라비아 부족 그리고 악연이었던 또 한 나라 에돔까지도

우시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어린 왕이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자신들에게 상징적인 존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솔로몬 왕과 비교할 만큼 우시야 왕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아요. 소년으로 시작한 이 왕의 이름이 어느새 주변 중동 지역의 변방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알려질 정도가 됩니다. 전쟁만 잘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도시를 군인들이 지켜주게 해요. 물이 없는 시대니까 곳곳에 운물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든지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를 쉽게 짓도록 만들어요. 또 산지를 개간해서 거기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며 부유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시야가 왕이 된 지 군인들을 잘 훈련한 숫자가 30만 7,500명에 이를 만큼 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아주 알차고 힘이 있는 정예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라 안팎에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성벽과 망대 위에 그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왜 한 번에 화살을 수백 발 쏘는 그런 무기들, 또 큰 돌들을 이렇게 새총처럼 적지를 향해 쏴가지고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무기들을 곳곳에 개발하고 세웁니다. 이건 당시의 주변의 큰 제국들보다 더 앞서는 최신식 무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에 손꼽힐 만큼 업적을 이룬 왕, 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시야 왕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작은 나라, 갑자기 왕이 된 그 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가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시야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걸 직관적으로 말하면 우시야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니까 그 우시야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시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와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왕이 됩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엔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 보니 지금처럼만 이 우시야가 살면 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사람은 고비가 와요. 우시야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소년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저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 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우시아가 그렇게 변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분석합니다.

어느 날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첫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주고 짚어줄 사람이 사라진 뒤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인드는 사라지고 오히려 점점점 내 욕망,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 오늘 성경에 이 우시아가 변질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어느 날 우시아가 손수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절대로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을 해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이 하나님의 법 앞에는 예외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기가 마치 내가 모든 걸 성공한 사람이니 제사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향을 피우겠다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았던 당시의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황급히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절대 권력을 쥔 왕 앞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왕이라도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시아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향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째려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감히 이 나라를 세우고 왕인 나에게 제사장들이 나를 가로막느냐? 그리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 아마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금방이라도 왕이 이 제사장들의 목을 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돼요. 바로 이 무시무시한 피가 말리는 상황에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왕이 너무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제사장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왕의 이마에 희고 붉은 반점이 순식간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병이라고 일컫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제사장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들은 급히 왕을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우시아는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우시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그가 왕일지라도 외부와 단절돼야 돼요. 그래서 우시아는 이때부터 별궁에 갇힌 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삶을 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서 그의 왕권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없는 왕이 되니 생각지도 않은 자신의 세자 요담에게 왕권을 위양하고 그는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지다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존재감 없는 비참한 삶을 마감하며 오늘 이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처음에만 해도 앞길이 창창했고 이대로만 가면 역대 어떤 왕에 비해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 같았던 롱런이 보장돼 있었던 그가 왜 말년에 결말이 이렇게 씁쓸한 인생이 된 걸까? 뭐가 문제였던 걸까? 하나의 포인트를 잡자면 중간에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첫사랑,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남은 삶의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롱런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딱 하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초심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자꾸 중간에 변질되고 초심을 잃는 걸까요? 간단해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 잘 되면 망각하지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의 마음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백성의 신뢰도 잃고 국가의 힘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다시 초심을 되찾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변질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 다시 첫 마음, 초심을 찾아라.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한 가지 소원을 품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든 초심을 되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리사 시절에 감리사님들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감리사들 연수가 있어서 며칠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가 그 5성급 호텔과 옆에 리조트가 있었는데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리조트에서 우리가 묵었는데 이 더 마젤란 스테라 리조트 안에는 어느 때든지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채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거 누가 세운 거냐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에드워드 옹이라는 사람이 이 리조트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아주 가난하게 싱가포르에서 건설업체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뭐 별것 아니든 별것 아닌 조그만 그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일감을 주면 그 하루하루 열심히 일용직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건축의 종사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작은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듯이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일할 거리를 주시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이 작은 일에서도 저는 감사하고 정직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에드워드의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 날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리조트 건설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그 리조트가 올라가고 호텔이 세워지고 성공을 하고 말 그대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게 내 두뇌와 배짱과

결정력 때문에 이걸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완전히 초심을 잃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에드워드는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무진장 벌리기 시작하다가 때마침 1997년 아시아 전체를 휩쓰는 IMF 외환 위기가 터져요. 달러로 빚을 졌는데 하루아침 자고 나면 눈만 뜨면 수천억 원으로 빚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회수하려고 해서 그동안 뇌물을 주고 관계를 냈던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다 수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은행에도 버림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들에게도 버림받은 에드워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해요. 내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 떠나가 버린 텅 빈 사무실에서 날마다 술 중독자처럼 살아요. 어느 날 술이 취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절망하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는데 문득 지난날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초심을 맹세하던 순간 하루하루 근로자로 살아가는 작은 노동자에서 나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그 이후에 초심을 잃고 마음대로 살고 변질되어가는 자신의 일대기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에드워드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남은 인생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주시든 간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초심을 되찾아요. 그리고는 내가 남은 인생 다시 화려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 위치와 역할을 다시 정립합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은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들떠보지 않았던 정부가 그의 재기를 공식적으로 도와주고 금융권 은행에서 지원들이 풀리면서 그는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에드워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조트의 공간들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오면 아무 때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회 장소로 아낌없이 가장 좋은 공간에 가장 좋은 시선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돈 버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전 세계 크리스찬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해요. 그가 남기는 강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좋은 기업가가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오는 성들 보면 이 예배도 정말 젊은 분들이 3, 3, 5 정말 아기들을 안고 또 젊은 신혼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많이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있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0: 조금만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하든지 이 짧은 인생 나도 한 번쯤은 대박 나야지, 한 번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나에게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날이 한 번쯤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단 한 번의 성공을 꿈꾸는 시선이 아니라 천천히 반짝이는 로또의 대박은 아니어도 은근히 끝까지 멋있게 마지막 마무리 잘하는 인생이 돼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뭐 주식을 해서 또 부동산에서 뭐 코인을 해서 이렇게 대박 났대, 누가 이런 일 때문에 한 번에 그 인생이 역전했대, 이런 거에 여러분의 시선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기쁘고 감사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꿈을 꿔보십시오. 롱런하는 인생,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생각지 않은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내 형편에 맞는 이 위치, 이 직임, 여기에 최선을 다해 내 성공의 기초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나는 이미 그 초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그 초심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대신 내가 쥐고 있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빠르게 가려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기업을, 내 가정을 내가 운전하고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사업, 내 야망을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운전하는 옆 좌석에 여러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롱런하는 인생이에요. 끝이 잘 되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게 기독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너무 잘 왔습니다. 나는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기대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멋있는 롱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준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방송 관련 일을 하다 보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적절한 긴장은 우리 삶의 리듬감을 형성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해주는데요. 긴장해야 할 때와 긴장하지 않아도 될 때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집니다.

0: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절한 긴장과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 그분을 향한 사랑과 평안이 우리 기도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예, 오늘 잠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요.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또 무서운 것은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우리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라라고 하는 그 의도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지요. 이런 마귀의 괴계가 실제로 효과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이 시궁창 같은 고통의 자리에 내 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 고백의 능력이 있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방송 가족들은 내가 정말 고난이 깊을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나의 곁에서 지금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고통과 연단과 아픔이 이어지는 것이 운명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손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0: 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0248 성도님, 교회 남자 집사님이 뇌출혈로 오전에 수술 받았습니다. 머리에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어 고인피를 빼내고 씻어내는 수술을 먼저 시도하고 와파린과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해 지혈이 안 될 경우 머리뼈를 크게 열어야 하는 대수술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요. 지혈이 잘 되어서 1차 수술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후유증, 합병증 재발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248 성도님 중보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 교회에 너무 귀한 남자 집사님 또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었고 오늘 오전에 수술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의 과정에 주님 관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안에 있는 고여있는 피를 빼내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일인데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피 없이 깨끗하게 잘 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이 지체될 경우 또 머리 뼈를 열고 큰 수술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1차 수술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산이나 판단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 이 수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에 깨끗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김덕신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552 성도님, 고등학교 1학년 외손녀가 스스로 지원한 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생활도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생활이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면서 학교를 쉬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온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과 염려 중에 있어요. 저희 외손녀의 문제를 통해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1: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552 성도님 외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세대 세대가 이어져 가면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약한 시대가 점점 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또 악한 길로 접어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세대마다 거룩한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외손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먼저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외손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그저 내 마음과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1인데 아버지는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생활이 여러 가지 힘겨운 고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인데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귀한 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계획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저 고민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래서 넘어져버리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이 고민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손녀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7833 성도님, 83세이신 신철녀 친정어머니께서 지난주 금요일 아침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하셨어요. 큰 고민은 넘겼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자가호흡이 어려워 장비를 착용하시고 의식도 아직 없으셔요. 심장이식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때부터 약을 조금씩 줄여가며 스스로 의식이 돌아오시는지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주님, 내일까지 함께.

0: 함께 지켜봐 주시고 최종 진단까지 함께 기다리는 굳건한 마음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833 성도님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친정어머니 83세이신데 지난주 말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긴급수술까지 마치셨고 아직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높으셔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지만 하나님께 먼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붙잡아 주시고 한 번 더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친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또 기약 없는 길을 가시게 되면 하나님 남은 가족들이 너무나 서운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사명 마무리 온 가족들과 또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또 나누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귀한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어머니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으켜 주시어서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또 준비된 가운데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복된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1934 성도님, 새로운 부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가족들 상처 치유해 주옵소서, 내놓은 상가도 매매되게 하옵소서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이렇게 문자 내용만 보아서도 짧게 이렇게 쓰셨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있었고 또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고 서로 상처가 되는 시간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 잘 내놓으셨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 포기합니다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934 성도님 연약한 마음 아픈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안에 있는 상처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일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가 매도되게 하시고 또 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일들 잘 풀어가게 하시고 열어가는 일들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 위에서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금전 문제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결정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모든 물질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물질 문제라는 게 그렇죠. 어느 한 군데서 막히게 되면 그 이후로 연쇄적으로 다 막히는 일이 있고 산더미처럼 또 그 문제가 짓누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으시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0: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주님 앞에 사연을 아뢰입니다. 이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정의 문제가 한번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한 군데 막힌 것으로 인하여서 열 군데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고 너무나 큰 산더미 같이 짓누르는 이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지금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주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시며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서 감사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7087 성도님, 친정 부모님, 신병관, 배순내 두 분 다 혈액암 폐암 말기이세요. 자녀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옵니다. 두 분 다 예수님 모르셔서 특히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세요.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부모님을 부담감 없이 부모님을 부담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으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회 없이 섬기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실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부모님에게 전할 때에는 선명하게 뭉뚱그려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절대로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생이 가는 길 어머니 아버지 가십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제 복음 전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될까 말까 하는 이 계산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 가정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7 성도님 오랫동안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신병관 배순내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친과 모친 혈액암과 폐암 말기의 시점을 지나가고 있고 모든 인생이 다 나아가야 하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박한 이때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두 분 아버지 어머니 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을 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아름다운 열매 기대해 봅니다. 2661 성도님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과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지만 조금씩 풀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도 해야 하는데 믿음의 신실한 짝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61 성도님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고집이나 판단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의 비난하고 말의 실수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0: 장가 들여왔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오니 이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 귀한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서로의 소중함을 아버지는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관계 안에 예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 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짝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무더위 중에도 건강하세요.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주님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고갈되지 않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해서 하러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굉장히 무기력한 행위가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만한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는데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프레쉬한 시간에, 가장 끼어있는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집중력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건 살아있겠다고 하면서 숨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충분히 하늘의 생기를 마셔놓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 땅 위로 드러난 부분과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체 나무의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얼마나 뿌리를 튼실하게 잘 내렸는가에 따라서 땅 위에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봅니다.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면서 와 합니다마는,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인 기도의 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반의 반도 일 안 하면서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싸우고 갈등과 고민과 목마름이 많은 것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안 해도 그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게 되면 기도로 하루를 깨우며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성능 배터리도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능 좋은 고성능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은, 벽에 콘센트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끊이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가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일은 이루는데 굉장히 신경질이 많고 분노가 많고 조급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산스럽게 시끄럽게 막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사람은 조용하고 부산을 떨지 않는데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빨라요. 상처를 받아도 빨리 회복되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실패도 빨리 털고 일어납니다. 늘 감사와 기도가 넘치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기도가 차가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전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속의 기적이 자기에게로 확확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펼 때마다 흥분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구나. 내 앞에 오는 홍해가 갈라지겠구나.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구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구나.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나도 살아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의 삶에서 성경 속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주 튼튼해요. 사람이 애지간한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죠.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기도함으로써 10년 우리 힘으로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힘으로 그 많은 사역을 이겨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다는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론의 설문조사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였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시니까 너무 업됐어요. 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막 어깨를 확 펴고 다닐 수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밥도 공짜로 먹었을 거야. 아, 내가 저분하고 맨날 밥 먹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이 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말이죠. 주님 인기 짱.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 당분간 여기에다 사역본부를 차리는 게 어떨까요? 계속 이곳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놓줘야죠. 이런 데서 우리가 사역본부를 차리는 게 옳습니다. 경영본문인 누가복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종합해서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기적의 예수님을 이 동네 붙들어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철없는 제자들은 그들의 대변인이 돼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부흥의 정점에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 우리끼리 문 닫아 걸고 거룩한 파티를 합시다. 이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이 잘 되고 편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평생 여기 안주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 좋은 곳에만 머물겠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야성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다운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복음의 볼모지인 블루오션을 개척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야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루의 스케줄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려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찾아다녔다, They went to look for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새벽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뜨겁게 환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결론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인본주의적 결정하기 쉬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건 좋은 쪽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쪽으로 선택해버리는 거지.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신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다른 다음 챕터를 열 때 하늘아버지의 생각을 읽었어요.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결정이 명쾌했어요. 나는 가버나움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여기 있으면 편한 거 알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은 분명히 영적인 추수가 풍성한 곳이었지만 유대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들었어요. 그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먼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아마 주님이 계속 계셨더라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한테 전도도 사역도 다 맡기고 팔짱 끼고 자기들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가버나움을 육체적으로 떠나셨어요. 이제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여기서 남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모든 지역을 찾아가셨어요. 본문에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 갈릴리 연안에는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200개의 마을들은 제2의 가버나움 같은 은혜와 부흥의 장소가 될 포텐셜이 있었어요. 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다니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환영했겠습니까? 핍박한 데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배고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인 볼모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며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블루오션을 찾아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아 좋다고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시험될 것입니다. 복음은 밖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역사의 저울추가 움직일 것이다. 신실한 제자들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불편해질 결심을 해야 돼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 오래 신앙생활을 한 직분자들일수록 과감하게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려는 이 증인의 모험을 감수하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직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들이 제일 교회 밖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밀어서 내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양 같은 성도들만 되지 마시고 이제는 또 주중에는 담장을 과감하게 넘어서 세상 속으로 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자 같은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는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39절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의 전진기지로 회당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회당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교육기관이었어요. 안식일마다 그곳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회당은 방문객들 중에서 지혜와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았어요.
지역사회 주민센터, 문화센터, 학교, 재판소를 겸

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전파될 수 있었고 회당 가운데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학교, 직장, 동네 경로당,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모임 상관없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을 것이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 전도와 귀신 쫓는 일을 병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귀신을 쫓는 영적인 전쟁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비추는 거죠. 세상은 환해 보이지만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마귀가 장악한 땅은 영적인 어둠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 켜는 것과 똑같은 거죠.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 너도 힘들 테니까 같이 살자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단호하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 곳곳에 주님이 가신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뜻밖이죠. 갈릴리는 외형상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인데도 겉보기는 그랬지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서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으세요? 여기도 귀신 천지입니다. 왜 그걸 아냐 하면은 귀신의 열매들이 너무 많잖아요. 폭력과 음란과 질투와 돈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해요. 우울증 환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어둠의 권세가 이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이 땅에 다시 기쁨과 평화가 가득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아까 그 지휘자분들의 찬양 들으면서 제 가슴에 그 생각이 왔어요. 아, 우리나라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뉴스 보면 정말 나라 당장 망할 것만 같은데 이 엉망이 된 나라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에서의 사랑밖에 없구나. 이 땅에 가득한 그 죄악을 몰아내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를 묻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종이 하나는 연약해요. 이거 그냥 찢어버리면 찢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가 성경책에 딱 들어있으면 절대 찢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꽉 들어가 있으면 절대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찢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곳에 가득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거기에 다 전투무기가 나오다가 유일하게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인데 군화가 복음으로 된 군화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복음 전파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연주하는 연주가가 가장 아름답듯이
전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이사를 갈 때, 전근 갈 때, 해외로 배치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군장교 분은 2년마다 한 번씩 모집을 변경을 하니까 너무 싫었대요. 아이들도 딴 데 가서 적응하고 전학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건 2년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바꿔주는 것이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부대 상사를 만나고 부하들을 만나는 것은 그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공무원분들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나고 그래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신 거지.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이 시집 가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보니까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항상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병들면 전도의 열정이 죽어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전도의 열정을 살려놓으면은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건축하느라고 돈 많이 썼지만은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영적인 전쟁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잃었던 영혼을 되찾는 것이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은 주의 자녀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이게 교회의 핵심 사명이에요. 전도는 교회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 그 자체인 거예요. 정체성 그 자체예요.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 거기서 gates of hell은 성벽을 그 성문을 뜻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먼저 이 램으로 팡 부수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성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버티는데 지옥의 문이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뭘 전제한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방어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이 제일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쪽이에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두려워해야 될 건 마귀지 교회가 아닌데 살아남는 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어. 약속의 땅에서는 정복전쟁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100% 공격하는 전쟁이지 성쌓고 방어하는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공격하는 쪽이지 수비하는 군대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겠다, 선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를 거스르겠다는 거지. 그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교회는 살아남게 급급하지 마라. 처음부터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가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셨어.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악했어. 건물 있는 교회 아무데도 없었어. 그 후로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크리스천만 보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땅에서 쫓아내고 세금을 무진장하게 매기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벽을 치고 숨지 않았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세상의 제국 한가운데다 복음의 폭탄을 계속 던져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너질 것은 세상의 제국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합니다.

0: 당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모든 영역으로 복음을 들고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부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지 살아남기 위해 급급해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전진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자금의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오직 하나, 교회의 그 오리지널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것,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다시 꿈꾸면서 민족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그 열한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지상명령이 새로운 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365일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동호회가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다 선교지입니다. 문 열고 나가서 오늘 밥 먹는 식당이 다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65일 전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청년 시절 투병기와 육필일기 등 인간적 면모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가 개봉을 앞두고 전국시사회와 저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영화 청년 조용기는 19세 때 폐결핵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작성한 육필일기와 각혈흔적 그리고 회심과 목회사역 전반을 다루며 희망의 목회자 이면에 숨겨진 신앙의 야성을 담아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시사회 이후 열린 좌담회에서 박종화 원로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성경으로 소망을 전한 통전적 목회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고인이 교인들 앞에서 행한 공개회개와 북한 동포 지원을 한국교회가 이어갈 유산으로 짚었습니다. 김성경 목사는 이 영화가 한 인물의 위인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라며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양동근 씨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9월 11일 전국 극장에서 공식 개봉합니다. FEBC

0: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서울 서대문구 지명교회가 지난 22일 225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시 러닝 문화를 접목한 2026 봉주르 홍제천 희망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인 10여 명으로 러닝 전도팀을 꾸려 매주 토요일 홍제천을 달려온 지명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5km 코스를 운영하며 참가자의 65%에 달하는 2040 세대 및 지역 주민들과 교제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참가해 응원과 기도의 힘을 전했으며 이서구 담임 목사는 홍제천 회절강 설화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라처룽 부목사는 달리며 힘들 때 마신 시원한 물 한 모금처럼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교회를 기억해달라며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회 당회회의에서 장로 두 명을 레드팀으로 지정해 안건의 부작용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회의 개선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의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예장 대신 총회 장로교육원이 주최한 2026 장로평생교육 여름캠프 강연에서 당연히 반대 의견을 공식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레드팀 운영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장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더하기 회의와 결정하는 빼기 회의를 분리하고 청년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전단팀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의나 재청, 정조수 등 어려운 회의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소장은 교회 회의가 단순한 다수결을 넘어 성령의 인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소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당진감리교회가 파크골프와 만보걷기 등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니어 교인들이 직접 지역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실버 선교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진감리교회 노인대학은 올해 파크골프 학과를 신설하고 대상을 만 60세로 낮춰 지역 어르신들과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제와 복음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 열린 실버 선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보령 동리감리교회의 만보걷기 사역 등과 함께 공유됐으며 시니어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에서 전도의 주체로 변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버평생교육협회 사무총장 오만종 목사는 초고령 사회 한국교회가 노인을 돌봄 대상을 넘어 신앙의 선배와 선교적 주체로 세우는 사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토요일 교회 배단위 홀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3,280만 원 상당의 유모차 82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된 이번 행복담은 유모차 전달식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 주최로 열렸으며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강연자로 나서 보호출산제의 성과와 한부모 지원정책 현안 및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국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3년째 이어온 유모차 지원이 한부모 가정 곁에 교회가 동반자로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을 위한 지원과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회 강원윤 목사의 20주기 추모 모임 내일을 위한 노래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경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경동교회와 재단법인 여회와 함께가 개최한 이번 추모 모임에는 교계 인사와 타 종단 인사들이 참석해 1945년 경동교회 설립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설립, 세계교회협의회 활동 및 종교 간 대화와 평화통일에 힘쓴 고인의 발자취를 되새겼습니다. 행사에서는 박명림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의 추모사와 함께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강조한 강원윤 목사의 생전 육성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다 전했다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후회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론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죠. 뭐뭐 할 걸, 뭐뭐 해볼 걸 등 최선을 다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항상 최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의 삶도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읽을 말씀, 오늘 들을 찬양,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폭염이 다시 찾아왔죠. 많이 더우시죠?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8월 24일 월요일, 이번 주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한 주의 시작의 다짐과 도전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번 주의 새로운 마음가짐, 함께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오늘도 힘차게 이어가 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라이트온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 워십의 행군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무더위에 어울리는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후회와 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만의 다짐, 나만의 결단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제 출근 시간이 30분이 늦춰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지만 이 주어진 30분을 저는 잠으로 오늘 채워봤는데 이 시간을 앞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몸을 깨우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다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만의 다짐과 결단은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그리고 큐티 말씀 묵상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도 함께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호두고요. 그리고 387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엠프렌즈의 주 사랑 안에 살면입니다.

0: 얘들아, 밥 물어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게 알지 못하게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리제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과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도 함께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3874번님께서 우리 막내는 아직 안산 언니 집이라네요. 합격차 발표 때까지 거기서 지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당락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막내 아들의 합격을 깊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한 주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바울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막내 아들께도 합격자의 그 발표의 순간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선하신 이끄심이 꼭 함께하기를 저도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막내딸이라고 지금 다시 보내주셨네요. 네, 막내 아들이 아니라 막내딸이었네요. 네, 막내딸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락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저도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로브의 사랑을 나눠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 35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시편 3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로라. 아멘. 우리의 구원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첫째,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해요. 사랑은 들음에서 시작하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 가지고 듣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 생전에는 그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적용으로 복종의 언어를 썼어요. 복숭아가 맛이 없다며 던지면 조용히 대답하며 그 복숭아를 주워서 먹었지요. 밥을 다 해놨는데 외식하자고 하면 네 하며 나갈 준비를 하고 외식한다고 했다가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면 또 네 하며 군소리 없이 밥을

지었어요. 남편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애통함과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성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빛을 멀리하듯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해요. 기억해야 할 사람은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리신 열 재앙으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지신 일,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넌 일, 그때 바로의 군대는 물살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지요.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린 일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시지만 자기 힘만 믿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둘째,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해요. 사랑한다면 듣고 들은 대로 지키려 애쓰게 되지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베푸신 은혜를 나열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강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은 9절에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11절에 보니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온 땅이 비옥해지는 땅이었어요.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던 땅이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언뜻 애굽보다 열악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인간의 능력으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스스로 물을 마시는 땅이에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고하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제가 재수생 큐티 모임을 16년간 인도했잖아요. 아이들은 나눔 시간에 대학에만 들어가면 큐티를 깨알같이 하겠다, 열심히 봉사하겠다, 선교를 가겠다 하며 별 약속을 다 해요. 그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도 큰 자유가 주어지니 다들 세상으로 떠내려 가더라고요. 그러니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멸망할 땅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사랑하기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비가 없어도 될것 같아. 내가 탐내는 애굽 같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기복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말씀의 인도로 다니게 된 회사에서도 인정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회개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여 년간 영육이 무너지면서도 간신히 붙어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큰 사건 이후 주일 예배 지키기를 소망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기복을 따라 묻지도 않고 들어간 직장은 애굽의 종살이 같았지요.
저의 전공 경력과 아예 무관한 직무는 정확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했는데, 저는 완고한 상사의 강도 높은 질책에 눌려 실수를 거듭하며 불안과 우울

0: 울 무기력으로 점점 병들어갔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건강을 잃기 전에 그만해도 된다고 권면했지만 한계 상황까지 제 힘으로 버티다 결국 모든 것을 삼키시는 해고의 심판이 찾아오고서야 출애굽했지요. 직장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채울하지 못한 교만과 악함을 회개하고 세상 성공과 물질을 우상 삼은 저의 거짓된 마음과 믿음 없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지금의 직장에서도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인정 우상을 줬다가 번아웃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주말도 쉼 없이 일에 굴종하며 내 힘으로 물 되기에 급급했던 것이 주님의 통치를 믿지 못한 저의 영적 음란이었음을 고백해요. 눈이 심히 피곤하여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저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나누니 인내와 침묵의 때를 조금씩 분별하게 되어 감사해요. 이제 제 열심의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경계를 잘 지키길 원해요. 날마다 하늘의 비를 바라는 순종으로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하며 육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 전에 업무와 질서와 경계에 순종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건지신 그 일을 기억하고 하늘의 비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이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땅이 참으로 복된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말씀부터 등지는 저희임을 뼛속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건지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님 사랑의 근거로 삼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물을 대는 애굽 같은 땅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나안 같은 환경이 도리어 복된 환경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 주심으로 언제나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

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시나요? 북한에서는 남한산 화장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화장품의 내용물을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담아서 북한으로 들여가는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부 부유층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을 쓰는 것이 경제력이나 인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 한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했는지 또 어떤 제품이 좋은지 서로 나누기까지 한다죠.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것까지 찾는 것까진 완전히 막기가 쉽진 않은 모양새죠. 우리에겐 화장품 하나를 고르는 것도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런 작은 선택조차 통제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평범한 일상과 더불어 무엇보다 참 자유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리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사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수원에서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며 출첵합니다 하신 청취자분도 계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도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첫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샬롬, 사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얼마나 여기보다 더 더울까요? 어서속히 복음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8845님, 아멘.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이게 참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하얼빈에서 듣고 계시다는 어플리케이션 출석 인사 도착했고요.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도의 사명인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그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나눠주신 우리 0834님. 유리 창문 밖에 있는 해가 너무나 뜨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가을 꽃들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 예쁘네요 하셨어요. 벌써 가을에 피는 꽃들이 봉우리가 졌나요? 0834님, 너무 예쁜 풍경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신청 찬양은 저희가 다음 찬양은 준비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오후 해피데이 끝나기 전까지 제가 선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오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이 나눠주신, 신청해주신 찬양과 더불어서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으로 가득 채워보는 월요일의 오 해피데이,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또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선물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듣고 있어요.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OFD 식구들 샬롬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서로의 그런 문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583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6009님, 고향시 병원에서 방송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이 방송이 울려 퍼질 때, 그리고 6009님이 극동방송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복음으로 인한 은혜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신청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축하 사연들 계속해서 기다리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문자로 출첵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석 인사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 한 줄의 기도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안 돼서 방송을 못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들으러 왔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셨던 2019님 반갑습니다. 오늘 휴가신가요? 전주에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전주는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요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에 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5189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감사로 고백하면서요. 성남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우리 8055님 와 20년 넘게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OFD에서도 정말 자주 찾아오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8055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왔어요. 몰래 일하다가 듣다가 몰래 들을 수 없게 되다가 오늘 드디어 들으러 왔네요. 할렐루야. 아 라디오를 몰래 들으시다가 사정이 생기셔서 못 들으시다가 우리 찾아오신 어플로 찾아오신 5958님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선물 또 같이 보내드리고요. 신청 찬양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찬양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오해피데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1: 가득한 우리의 의심을 깨치고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0: 안녕하십니까. 살 길 찾아 중국 땅으로 떠나온 함북도에서 온 김향미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며 아침 저녁으로 부르는 찬송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나의 영혼을 성령과 예수의 피로써 거듭남을 받고 그 어떤 황금 만능에도 비기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보스로 영원히 모시고 받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해외 땅에서 우리가 목매어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멀리 울려 퍼지어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통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사랑과 은총과 믿음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향미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소망이 울려 퍼지는 한반도를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향미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보면 복음에는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항상 뼈저리게 느끼며 기도합니다 하시는 1916님도 계셨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이 찬양의 한 소절과 은혜의 나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도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8235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북한을 위한 이 기도를,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이 마음을 끊이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8531님, 저희 엄마도 실향민이신데 친정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지쳐 쓰러질 때도 이렇게 분단으로 인한 모든 눈물과 한숨이 그 탄식에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신 새벽 기도의 힘을 이야기하신 우리 5152님의 신청 찬송인데요.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남과 북 가운데 어둠이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면서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먼저 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생방송 OE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무엇을 믿는가, 자기 자신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을 믿는가,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딱 신학의 왜 학문이 아닌가, 요거 한 가지만 딱 손에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서 기도와 용서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이 지나친 얘기다, 비약적인 거다, 장종현 목사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외국도 못 가고 그러니까 대한신학이 나왔으니 저런 소리 한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학문에 자기의 이 머리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뒷전인 거예요. 자기 논문을 쓸 때에도 신학자를 높였거든. 그러니까 학문으로 딱 대놓으니까 새로 잡으니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도리도리 하게 되고 거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된 것이다. 이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말을. 사변화되어서 자기가 학문을 우상으로다가 하는데 그 우상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자체를. 뭐래요?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0: 받아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바로 사변화됐다. 성령 인도하심에서 계시를 해줘서 성경을 66권을 썼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그걸 인정을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신학이 왜 사변화됐는가? 왜 됐는가? 성경 이 66권이 이 쓴 것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대부분이 성경에서 각 권마다 보면 저자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예레미야, 다윗, 바울. 바울로 쓴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소신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 되면은 아, 바울이 이혼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막 나와요. 그렇게 해요. 바울이 이혼했다고. 바울이 쓴 그 시대에 쓴 그걸 보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 66권을 하나님이 계시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다가 기록했다. 그러면 영감을 기록해서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 빨간 글씨 쓴 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것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빨간 글씨 예수님. 이게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이게 사변화됐다는 얘기야. 통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 내가 모세 말을 왜 믿고 다윗의 말을 왜 믿어?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책에 처음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권마다 저자, 기록 연대, 기록 장소, 기록 대상, 기록 목적, 서술을 해갖고 쫙 이게 돼 있잖아요. 그 자체가 신학자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변화된 거예요. 신학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가르쳐주는 도구야.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도구에 학문이 되어야 되고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겨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의 확신과 해방을 가장 선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나니에 대한 그런 정죄에 대한 헬라의 원어의 뜻은 카타크리마라고 합니다. 이 뜻은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른 형벌의 집행을 뜻하는데, 또 없나니라고 선포하죠. 이 없나니라는 뜻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정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법정에서 사형선고와 집행문서 자체가 완전히 씻겨 사라졌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절대 부정형 표현입니다. 법은 노모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록된 도덕법이나 조문을 넘어서 거스를 수 없이 작동하는 지배적인 원리와 강력한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해방하심이라는 원의 뜻은 부정 과거 시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미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과거의 확정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정죄받을 수 없고 구원받았다는 선포지요.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의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법의 충돌과 승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무력한 인간의 실존을 고백합니다. 이 절망을 깨뜨린 것이 바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잠깐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를 지킬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내주를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겠죠. 생명을 주는 영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7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실제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만드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력의 법칙과 양력의 법칙을 한번 예화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땅에서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쇠덩이라도 위로 던지면 결국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겠죠. 이것이 인간을 끊임없이 절망과 죄책감으로 끌어내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는 엔진을 가동해서 앞으로 실주하며 날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낼 때 중력을 압도하는 양력의 법칙을 만나게 되겠죠. 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순간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비행기는 중력의 지배를 벗어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에는 여전히 죄로 끌어내리려는 연약함이 존재하게 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동이 될때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의 중력을 압도하여 우리를 자유와 생명으로 비상하게 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져 자책할 때마다 사단의 정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다이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보다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되겠죠. 내 힘과 결심으로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는 특권과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무죄 선언의 권세입니다. 형벌을 집행할 근거가 단 하나도 남지 않은 무죄 판결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참소와 우리 내면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법적 자유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사용수가 국왕의 특별 사면장을 손에 쥐는 순간에 과거의 죄목이 적힌 판결문은 법적 효력을 완전 상실하고 찢겨나가겠죠. 사용수가 국왕의 특별 사면장을 손에 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의 사용수가 아닌 것처럼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처럼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 정죄함에서 벗어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장 2절인데 죄와 사망의 중력을 깨뜨리는 해방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단번에 완전한 자유로 신분을 전환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옛 본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쇠덩이 비행기가 제트 엔진의 추진력으로 공기의 흐름을 탈때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양력의

0: 같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생명과 평안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생각이 아닌 마음의 전인격적인 지향성과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정의에 지배하던 마음의 주파수가 하늘의 평강, 샬롬으로 생명으로 재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잡음 채널에서 클래식 방송 채널로 돌리게 되면 그 즉시 소음이 멎고 웅장하고 평화로운 음악이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까지 살려내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죽은 것의 생명을 불어넣어 생동하게 만든다는 말씀의 능력이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친 육신과 삶의 영역을 소생시키는 활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겨울에 나뭇가지에 봄비가 스며들면 잎을 수에게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단단한 껍질을 뚫고 파란 새싹과 꽃이 피어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짓밟고 다스리는 권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숨통을 끊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 자아와 중독, 습관적인 죄 숨통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당에 번지는 독초를 손으로 입만 뜯어내면 다시 자라지만 강력한 제초제, 이 성령의 불을 뿌리게 되면 뿌리채 말라 죽어 다시 힘을 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적인 특권을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신분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엄연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노예나 타인을 법적으로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후계자로 입적된 거나 동일합니다. 종의 두려움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름이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길거리 고아가 왕의 양자로 공식 입적되는 순간 과거의 빛과 신분은 즉시 소멸하고 왕궁의 모든 보물과 권세를 누릴 법적 상속권을 그리스도인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삶의 무게 눌릴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신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59-39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넘지 못한 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좀 옮겨놓고 싶은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는 거죠. 특별히 뭐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 힘으로 옮기려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을 잇고 막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무릎꿇음이라는 거죠.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 그럴싸하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무릎 꿇고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셨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하시죠.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항상 평안할 것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결말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는 지금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침묵기도라고 했어요? 아니면 소리내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소리내는 기도라고. 거기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선포의 기도, 이걸 한국식으로 말하면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중보기도의 첫 시작,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화려하거나 빛나거나 아니면 높은 데 서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살리는 영광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었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광,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어떤 영광이냐, 중도 포기 없이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완주하는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난주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대상과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바로 그거죠. 여러분, 고별 설교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근심이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아픈 손가락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 남겨져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수님 떠나고 나면 진짜 오합지졸 그 자체가 될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지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두 단어로 요약이 가능해요. 하나는 보존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보존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이고요, 하나가 되게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 거기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죠. 쉽게 말하면 이들을 하늘의 영적인 사슬로 꽁꽁 묶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견고한 영적인 사슬로 묶이게 되고 동시에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사슬에 묶여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계속 승리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그 거룩한 요청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사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단단히 묶는 동시에 제자들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사슬,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그 영적인 사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사슬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사슬. 한 번 더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사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셨다라는 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의 존재가 그냥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하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의미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만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대하시면서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가깝게 지내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냥 그런 가족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스승과 제자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신 특별하고 소중한 하늘의 선물로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6절 중반절을 보면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 말해요? 하늘 아버지의 소유였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고 품으라고 주신 그런 특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고 얼마나 위대한 선포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한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입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당황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입니까?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니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게 됐고 누구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위대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과연 뭘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이 기도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선물이고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죠.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 그들을 생각하셨고, 자신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여전히 남아서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될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늘 근심의 1순위였던 거죠. 어쩌면 제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이렇게나 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제자들은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 이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될 텐데, 우리는 영적인 실패자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영적인 폐품이 됐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용할 줄 아는 신앙인만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탕자 이야기인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되는지를 너무 잘 담아내고 있는 그 예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출발이 뭐냐면,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생각했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탕자는 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멀리 떠난 것, 이 모든 태도가 다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마음의 갈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의 마음에서? 아들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선물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 떠나서 탕진하고 나서는 그냥 거기서 끝난 거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됐고, 마치 영적인 폐품이 된 것처럼 이제 죽음밖에는 남아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가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느냐, 아들에게 아버지가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누가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아들을, 그 아들이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서 이 관계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저에게 이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이 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잠시는 그 아들을 좀 야단을 쳐주고 싶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0절은요, 계속 그리고로 써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행동에 굉장히 빠른 이런 변화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통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선물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선물이다. 내가 너의 선물이 아니라 네가 나의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줌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이 관계의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실패해도 된다는 거예요. 탕진하고 나갔다가 돌아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다 돌아온 그들이 여전히 나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존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약함과 넘어짐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대제사장의 기도, 특별히 그 두 번째 자신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겠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아마도 숨이 멎는 듯한 그런 사랑이 그 마음속에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 인생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부터 부활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바로 주님의 이 기도가 떠올랐을 것이고 이 기도 속에서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너무 큰 선물이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사슬이, 그 위대한 사랑의 기도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깨진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번민할 수 있어요. 무가치하고 마치 폐품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선물이다. 너는 나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나라는 존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죠.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은 무가치한 나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선물인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 속에 다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슬로 거룩함을 지켜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딱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소화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펼쳐지는 전쟁터죠. 어둠의 주권자인 사탄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적게 만들어서 아무 번 싸움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무기력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세상이죠. 어쩌면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오는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아왔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 위해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완벽한 보호가 불가능해진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마음,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제자들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이 기도가 좀 다르게 읽혀져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제자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수님 없이 그렇게 번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뒷부분에 기도하냐면 다만 뭐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악으로부터 멀리 그들을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바꾸시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사슬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만 하고 싶은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호에 익숙해서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미움과 싸워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지켜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일이 가능하느냐? 진리의 사슬, 말씀의 사슬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제자들이 듣는, 그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보호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보호에만 익숙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주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보호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진리의 사슬로 내 자신을 지켜내고 말씀의 사슬과 복음의 사슬로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고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요, 불타는 믿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아니 우리의 속마음을 들키게 만드는 그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신앙은 침대에 편히 누워 주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여행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0: 이 말이 공감이 되세요? 우리는 믿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이고, 신앙은 절대로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그냥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힘든 여행길을 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의 사슬과 진리의 사슬과 복음의 사슬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고,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그 승리가 떨어지기를, 주님이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깨우는 거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냥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완전 무장하고 그 엄청난 포탄이 쏟아지는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 119편 9절 하반절은 곧이어 이런 답으로 말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완전 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사슬, 말씀의 사슬로 여러분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가지 마세요. 반드시 진리의 사슬이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예수님의 진리의 사슬이, 그 말씀의 사슬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슬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지만 주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번 한 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매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에어컨을 이제 틀지 않고 자도 되죠? 덮는 이불, 두꺼운 거 살짝 꺼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네요. 최근에 제가 귀뚜라미도 봤습니다. 이제 긴팔에도 눈이 갑니다. 예, 곧 가을이 온다는 거죠. 기도하기 좋은 날씨, 찬양하기 좋은 날씨,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볼까요? 우리의 사명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2026년 후반전 다시 한번 나의 사명, 나의 비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계획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박영희의 목소리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계약하신 분 계세요? 좋은 소식 갖고 계신 분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와요. 다릅니다. 물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바람이 다르죠.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 그렇죠.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 제가 가끔 이제 밤에 어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에어컨이 없고 이제 선풍기가 없는 데는 더워가지고 밤에 기도하기가 춥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막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는데 야, 기도하기도 딱 좋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달려가 보자고요. 이번에 이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0: 아이들의 목소리, 네, 귀여운 목소리로 신선하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이제 이거 막 율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예전에 우리 귀여운 딸하고 엄마하고 제가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늦게 이제 또 문자가 왔는데 남편과 함께 세 가족이 정말 기쁨으로 요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제가 사연을 받고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용선주님 되시죠?
1: 안녕하세요. 네.
0: 야,
1: 네.
0: 바로 아시네. 예.
1: 목소리가.
0: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1: 네.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지난번에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네. 예전이죠. 근데 네. 제가 그 문자 받고 용선주님께 전화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 네. 그때 우리 저희 아이랑 같이 혹시 듣고 있다고 보낸 문자 말씀해 주실까요?
0: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튼 지금 네. 교회를 잘 다닌다고 맞아요. 제가 들었고.
1: 네. 맞아요.
0: 아이가 극동 방송에서는 왜 이제 전화 안 주냐고.
1: 맞아요. 안 그래도 그때 듣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제 전화 안 했지? 제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거다 했는데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날 한번 문자 보내볼까 하고 그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0: 제가 용선주님하고 그 네. 우리 아이하고 그때 네. 전화 연결됐던 게 아마 작년이잖아요.
1: 네.
0: 작년.
1: 네.
0: 작년에 맞아요. 작년에 이제 재밌게 네. 귀엽게 통화하고 나서 네. 네. 교회 가고 나서는 저하고 통화 안 네. 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교회 언제 가셨어요? 그때 바로 갔나요? 아니면 조금 뭐 뒤에 갔나요?
1: 그때 한 주 가고 그러다가 아무튼 그 이후로 다니게 됐어요. 잘 다니고 또 감사한 거는 아이도 유튜브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0: 네네.
1: 또 너무 적응도 잘하고 요즘에 또 막 성경학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름에 한창이요.
0: 예예.
1: 또 그때 또 성경학교 막 기대하고 있을 그런 시즌이었어서 올해는 성경학교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막 그런 노래에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야.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야, 그때 지인이었잖아요. 지인.
1: 네, 맞아요.
0: 지인이 올해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했겠는데요?
1: 지금 7살이라 내년에 이제 입학해요.
0: 아, 올해 7살이구나.
1: 네, 올해 7살이에요.
0: 그래요. 네. 교회는 어느 교회, 원래 다니던 교회 가셨어요?
1: 네, 온누리교회요.
0: 온누리교회.
1: 온누리교회 양재에 있는데 그 신혼부부 수능 도곡 캠퍼스라고 승명여자고등학교 안에
0: 네네.
1: 그 교육관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거든요.
0: 네네.
1: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0: 그럼
1: 있습니다.
0: 신혼부부 그쪽으로 가셨어요?
1: 처음에 이제 아기가 막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막 한창 그럴 때였는데
0: 예예.
1: 그때 이제

0: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약간
1: 예.
0: 신혼부부거나 아이가 어린 그런 가정을 위한 공동체가 있어요.
1: 예예.
0: 아, 예. 일단 지금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해요.
1: 아, 이번에 가신 것도 그쪽으로 가셔서 소모임도 네, 하시고.
0: 네. 네.
1: 오, 잘 됐네. 야, 아직도 신혼처럼 사시나 봐요.
0: 아, 그렇진 않아요.
1: 예. 아니, 제가 그때 용선주님하고 네. 그때 그 네. 이후로 제가 명절 때 전화 막 하고 그러진 않았죠. 안 했나요?
0: 명절 때? 네. 아, 그때.
1: 특집으로.
0: 한번 제가, 한번 저랑 통화하시고 나서.
1: 예.
0: 그, 가정의 달에 한번 잘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전화가 와서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1: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뭔가 네. 특집 그런 때 이렇게 전화를 네.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0: 그렇죠. 다니게 됐다고 그때 가정의 달에 그래서 남편까지 같이 출연해서 다니게 돼서 이제 잘 다녔으면 좋겠다.
1: 그래요, 그래요. 남편도 막, 출연했었잖아요.
0: 네, 네 남편이
1: 맞네,
0: 말 안
1: 맞네.
0: 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때 네. 우리 첫 통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을 또 한 번
0: 네.
1: 했었어요.
0: 맞아요.
1: 그때 다시 그 오늘의 계획도 다닐 때였잖아요.
0: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다.
1: 다녀보려고
0: 이제,
1: 한다.
0: 예, 네, 이제 좀 열심히 그때까지 사실 열심히 막 안 다녔으니까.
1: 아, 다니기 거의 이제 뭐 네, 시작 이제, 전이었구나.
0: 예, 네, 왜냐면 제가 3년 때 다니던 교회긴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다녀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1: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죠?
0: 이제 정말 적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1: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은요? 남편은?
0: 남편도요. 그때 전화를 주시니까 이게 왠지
1: 네.
0: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1: 예.
0: 저만 통화했을 때랑 또 다르게
1: 예.
0: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서 아이도 그때 약간 통화를 같이 하게 해주시고 남편도 통화를 하게 해주시니까
1: 예.
0: 왠지 모를 약간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좀 생기나 봐요. 아이한테도.
1: 그랬구나.
0: 나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게 하면서
1: 지켜보고 있다.
0: 아이도
1: 그러니까.
0: 네, 가기로 아. 약속을 같이 선포를 했으니까
1: 예예.
0: 제가 그냥 말하는 거랑 다르게 확실히
1: 예.
0: 교회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통화 때는 지인이하고 용선주님만 통화가 됐는데 그때는 남편 통화 안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0: 첫 번째 때는 거의 저만.
1: 그렇죠.
0: 거의 옆에 있을 뿐. 네.
1: 근데 이제 두 번째 때는 그때 막 수줍어하면서 남편도 통화를
0: 네.
1: 했던 기억이 나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지셨구나.
0: 네.
1: 잘 됐네요. 아유. 온 가족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군요.
0: 아,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1: 이야, 진짜. 그때 그 선물도 잘 받으셨잖아요.
0: 네? 네, 잘 받았어요. 맞아요.
1: 그때
0: 감사합니다.
1: 보니까 꽃바구니도 받았죠. 아닌가?
0: 아, 맞아요. 그때. 꽃바구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1: 그러니까
0: 저희 딸
1: 꽃바구니도.
0: 앞으로 보내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0: 생애 첫 꽃다발을 주셔서.
1: 지인이 지금 옆에 없습니까?
0: 네, 유치원 갔습니다.
1: 아유, 지인이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정말 귀여웠는데.
0: 네.
1: 똘망똘망 하면서 똑똑해가지고.
0: 네.
1: 그래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는
0: 네.
1: 정말 잘 이제 등록도 하시고 소모임도 하시고 그렇게 잘 다니시니까 저랑
0: 네.
1: 감사기도 한번
0: 네.
1: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기도
0: 네.
1: 한번 드리시죠.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멘. 아유 진짜 감사하네요. 그때 주셨던 문자가 세 가족 모두 매주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 야, 그리고 또 지인이 또 유치부 적응도 잘하고 있고.
0: 네.
1: 아 근데 그
0: 감사해요.
1: 지인이가 극동방송에서는 왜 전화를 안 주나 뭐 이랬는데 아
0: 네.
1: 오늘 또 지인이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0: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1: 다음에 지인이 있을 때 한번
0: 네.
1: 문자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
0: 네.
1: 한번 다시 한번 또 드려야겠네요.
0: 네. 아, 네.

0: 좀 주세요.
1: 이 시간에
0: 네.
1: 지금 지인이하고 들을 수 있어요?
0: 네. 저희가 딱 방송이 나온 시간이
1: 예.
0: 입주원 끝나고 나서 딱 그때 그 사이 시간 15분에 하원을 해서
1: 네네.
0: 제가 차에 태우면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이제 아이가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이제 항상 자기가 아이들은 나도 나한테 또 전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지난주에는요, 지인이
0: 네.
1: 같은 친구가 있어서 초등학교
0: 네.
1: 1학년인가 2학년하고 통화를
0: 네.
1: 했는데, 막 자기가 방학이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선물을 막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색연필은 없어요? 나 이러더라고. 얼마나 귀엽고 재밌었는지. 방학 중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통화하고 싶다고. 아이들도 이게 재밌나 봐요, 전화 통화가.
0: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방송이 너무 짧아요.
1: 그래요.
0: 아, 이게 좀 원래 2시간이었다가도 되게 좀 줄었잖아요. 예전에 약간 앞타임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몇년 전이긴 하지만 3개랑 3시를 깨우는 언젠
1: 그렇죠.
0: 바뀌었잖아요.
1: 3시 하다가
0: 그러면서
1: 세상으로
0: 예,
1: 바꾸고 뭐.
0: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기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1: 그래요.
0: 길게 편 근데 목은 아프시겠지만 길면 그래도
1: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우리 용선주 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인생 찬양이요?
1: 예.
0: 너무 어렵네요.
1: 뭐가 어려워요? 딱그 인생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 옛날에. 아니면 뭐 지금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으로 내가 은혜 받는다. 딱 그거 있잖아요, 보면.
0: 하나를
1: 아, 그게
0: 꼽기가 쉽지
1: 어렵죠? 하나를
0: 않은데요.
1: 꼽기가 어렵죠?
0: 네,
1: 하도
0: 하나를 꼽기가
1: 많아가지고 인생 찬양.
0: 어려운데,
1: 그 중에서
0: 제가
1: 하나를.
0: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1: 네네.
0: 저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마음으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1: 네.
0: 저희 아이가 항상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1: 네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을 저희 아이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말씀으로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늘 기도와 함께하는 아이로
1: 네네.
0: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1: 와. 자, 우리 지인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들려줄 수 있거든요. 자, 지인이에게 사랑의 메시지 큐.
0: 아, 지인 얘기요?
1: 예, 지금 우리
0: 잠깐만요.
1: 지인아 하고. 예. 자.
0: 사랑하는 지인아, 지인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인이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걸 엄마는 믿어. 지인이가 늘 밝고 씩씩하게 자라라고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럽고 밝은 어린이로 자라가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지인이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우리 딸 많이 사랑해. 괜찮을까요?
1: 아유, 좋습니다. 우리 지인이
0: 뭐라고
1: 너무
0: 해야 될지
1: 좋아할 것
0: 잘
1: 같,
0: 모르겠네요.
1: 지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소식, 정말 새 가족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예, 정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0: 감사해요.
1: 지인이가
0: 감사합니다.
1: 좋아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나누면서, 예,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몸이 나의 영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찬미워십의 키즈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인이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선곡하셨기 때문에 예, 지인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귀여운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0: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러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지난번에 문자를 주셨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에서 지금 개학을 하신 것 같아요. 잘 회복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통화를 꼭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8737번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컬러링만 지금 돌리고 있네요. 8737번님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1: 네, 여보세요?
0: 받으셨네. 여보세요? 자,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괜찮은데.
0: 저는 이제 안 받으실 줄 알고 탁 끊으려고 했는데 딱 받으셨네.
1: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0: 신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떤 신청?
1: 그러니까 지금 새끼라 거기 이렇게 전화, 제 친구한테 전화 갈 수 있게 제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시간이 안 나가지고.
0: 그랬군요.
1: 예, 신청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저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0: 아, 저는 이렇게 우리 8737번님께서 지난번에 보냈던 문자를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이분한테 제가 꼭 전화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좀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 문자를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좀 넘은 방학 끝에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들은 30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요즘 예배 자리 회복돼서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다.
1: 예, 맞습니다.
0: 야, 그러니까
1: 제 목이 제가 새벽 예배 나가고 울부짖다가 목이 지금 이렇게
0: 그렇구나.
1: 됐어요.
0: 10년 방학을 하다가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통화는 안 됐지만 알아서 그냥 교회를 가신 거 맞나요?
1: 예, 맞아요.
0: 와, 그렇구나.
1: 아, 저기 통로가 돼 주신 축복의 통로가 돼 주신 분이 계세요.

0: 있는데요. 제가 홍콩에서
1: 예.
0: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요. 홍콩 한인순복음교회에서 처음 했을 때
1: 예.
0: 그때 이제 지휘자로 잠깐 해주셨던 분이 중국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1: 예예.
0: 예. 예,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1: 네.
0: 어떻게 생일이 갑자기 카톡에서 떠가지고 제가 그냥 선물을 보냈는데
1: 예.
0: 십몇 년 만에 연결이 된 거예요.
1: 예예. 예.
0: 아 근데 이거 라이브로 되는 건가요?
1: 저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0: 어머 웬일이야.
1: 어머.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연락이 돼가지고.
0: 예,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신랑하고
1: 네.
0: 정리가 다 저는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1: 예.
0: 저는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1: 예예. 예.
0: 예,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1: 예.
0: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두 번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랑의 존재를 안 알렸어요. 이제 헤어질 거니까.
1: 네네.
0: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 번째 통화할 때 그냥 동거인이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시면서
1: 예.
0: 혼인신고 여부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제가 홍콩에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2시간 걸려서 다니는 데를 배우자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새벽 기도 100일 기도를요.
1: 네네.
0: 예,
1: 네,
0: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꽃까지 꽂아가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1: 네.
0: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닌 거예요. 저희 신랑이 제가 별명을 고구마 한 박스라고 붙인 게
1: 네.
0: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인데
1: 네네.
0: 말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제가
1: 예, 예.
0: 말을 하기 전에는 그래갖고
1: 예.
0: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1: 예.
0: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 고구마 한 박스는 아니야. 그렇게 저 혼자서 단정을 친 거죠.
1: 예.
0: 예. 그래갖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일단 예배 자리 먼저 회복을 하라고
1: 예.
0: 알려주셔서
1: 예.
0: 일단 예.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1: 예.
0: 간 곳이 이단교회였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0: 예, 예. 그러니까 예.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1: 네.
0: 간판도 순복음교회로 돼 있는데
1: 예.
0: 들어가면서 거기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라인이 맞나요? 하고
1: 예.
0: 여쭤봤는데
1: 예.
0: 맞대요. 맞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 가끔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저희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의심 없이 다니다가
1: 네.
0: 이제 제가 봉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막 다니다가 뭐 독거 노인부터 알코올 중독부터 이렇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제가 하고 싶었던 봉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제가 그 봉사를 하고 다니다가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닌 거죠. 띵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1: 네.
0: 이제 교주시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구나.
0: 여자 목사님이신데
1: 예.
0: 교주시더라고요.
1: 예예. 예.
0: 아. 예,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 하고 나왔죠. 막 진짜 그 순간 너무 이
1: 예.
0: 너무 배신감에 화가 나는데요.
1: 예예. 예. 그래서 예, 나와서
0: 근데 막
1: 나와서
0: 나
1: 예.
0: 예, 나와서 그러다가 그 후로 이제 10년.
1: 10년. 아 그러고 방학이었구나.
0: 그 방학인데
1: 예.
0: 저 나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 한 번 시이니까요.
1: 네네.
0: 이게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1: 예예.
0: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천호동이거든요.
1: 네네.
0: 예, 천호동이어서 거기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제대로 만났네.
0: 예. 예, 제대로 만났어.
1: 제대로.
0: 그래갖고 제가 회복한 날이 6월 14일 날
1: 네.
0: 신랑이랑 같이 골인 시켜주셨어요.
1: 같이 고구마 한 박스인데
0: 예,
1: 받아들였구나.
0: 고구마 한 박스.
1: 아이고, 그 작년인가요? 그게 지금?
0: 아니요.
1: 올해인가요? 올해?
0: 올해예요.
1: 올해구나. 그러니까 문자 제가
0: 올해예요.
1: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자였던 것 같아요.
0: 예. 야. 근데 6월 제가 저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1: 예, 예.
0: 이 사람을 전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죠. 아버지 계획은 그게
1: 그렇구나, 그렇구나.
0: 그리고 예, 네, 그래갖고 그 전날까지 제가 폭주를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
1: 예, 네, 예.
0: 토요일 저녁까지.
1: 예, 예.
0: 길거리에서는 맹정신에 그것도.
1: 네네네. 네.
0: 그래서 막 폭주를 하고 막
1: 예.
0: 길거리에서도 욕하고 막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1: 예.
0: 욕을 이 사람한테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1: 예예. 예.
0: 예, 그러다가 어떻게 일요일 날 같이 골인을 시켜주셔서
1: 예.
0: 6월 14일부터 그리고 6월 15일부터 새벽 기도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1: 예.
0: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 네.
0: 저번 주부터는 성가대까지 같이 섬겨요.
1: 할렐루야네. 와.
0: 할렐루야예요.

0: 신랑은 교회도 처음이고 성가대 악보도 볼 줄을 모르거든요.
1: 근데 남편도 지금 같이 교회 다니고 찬양대도 같이 그럼요. 하고 있습니까?
0: 그럼요.
1: 이야, 그렇구나.
0: 같이 해요. 신랑은 야. 테너고 저는 소프라노인데 소프라노. 제가 목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 때마다 이렇게 울부짖어가지고 목이 지금 이거 좀 많이 가라앉은 건데 네네. 말 좋다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러거든요. 예, 예. 어떨 때는. 예.

0: 우리 8737번님하고 비슷한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1: 예,
0: 이분들이 2단에 있다가 2단에
1: 예.
0: 있다가 이제 빠져 나오시면은
1: 예.
0: 이제 기존에 우리 정통 교단의 교회를 잘 못 가시고 방황을
1: 예,
0: 하시더라고. 방황을 할 때 극동 방송을 예. 들으세요.
1: 맞아요.
0: 극동 방송을 듣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랑 이제 연결이 예. 되면서 그래 예. 내가 다시 나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신천지에 있던 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예, 있던 예. 분들, 뭐 안식교회에 있던 분들, 많은 분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많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했었어요. 네, 와.
1: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교회 회복하기 전에 제가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좀 방황할 때
1: 기적이 생긴다는 게 제가 예. 진짜 이거 저 나가 갖고 간증하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0: 예, 예.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10년 방학 중일 때 그때 이제 극동 방송을 들은 거잖아요. 2단에서 나와서.
1: 네, 나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복하기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봉사를 저는 봉사를 다녀야 저는 사는 걸 알거든요. 제가.
0: 네네네네.
1: 예, 네, 그래갖고 저기 어르신들 이제 밥 해드리고 식사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거를 봉사를 했었는데.
0: 네네.
1: 거기 목사님이 이 저기 종교 방송 채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0: 그게 극동 방송이었군요.
1: 근데 그게 극동 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다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저기 받게 된 게 극동 방송이었어요.
0: 그렇구나.
1: 이야. 그래서 예. 예, 그래갖고 회복되기 예. 전에 그러니까 교회 가기 전에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근데 문제가 제가 이게 10년이라는 세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0: 네네.
1: 그, 예, 그 선교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스러워서. 근데 그걸 여기서 30년,
0: 네네.
1: 30년 되신 분 그 얘기를 듣고
0: 네.
1: 나 10년이니까 30년 되신 분도 계시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0: 예, 맞아요. 3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1: 예.
0: 50년도 있고 많아요.
1: 진짜 할렐루야.
0: 아무튼 우리 8737번님 하나님께로 예. 어렵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정말
1: 네.
0: 정말 축하드리고 자, 이 시간에 저랑 예. 우리 감사 기도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1: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저 제가 예. 회복하는 기간 중에 저 하나밖에 없는 배꼽 예. 친구가 있는데 그
0: 예.
1: 친구도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0: 예예.
1: 그 친구가 교회 욕하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부모님이 남녀혼인개교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믿다가
0: 네네.
1: 어머님은 소천하시기 전에
0: 네.
1: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0: 예.
1: 뭔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욕을 하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0: 네네.
1: 근데 그 친구 제가 새벽 기도에서 가고 무릎 꿇고, 제가, 예, 통곡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려가지고 꼬린 시켰어요.
0: 네네.
1: 경주에 있는 오선아라는 친구인데요.
0: 네네.
1: 예, 그 친구 꼭 제가 여기다 신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0: 네네.
1: 예, 그래갖고 지금 경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예, 근데 제가 예, 성경책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제가
0: 예.
1: 요즘 너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0: 네네.
1: 제가 성경책을 못 보내줬거든요. 그래갖고
0: 네네.
1: 근데 여기서 성경책을 보내주신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0: 저희가 이제 새끼라에 네. 성경책이 네. 있지는 않은데 제가 또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또 되니까 제가 그러면
1: 예.
0: 그분께 성경책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는 축제약이라고
1: 예.
0: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아, 저한테 안 주셔도 되니까.
0: 아니에요.
1: 그 친구한테
0: 예, 예.
1: 보내주시면 안 돼요.
0: 친구한테도 보내드리고 우리 8737번님께도
1: 저는...

0: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안 받아도 되고 그 친구한테만 보내주시면 돼요.
0: 앞으로 네. 이제 네. 다시 이제 회복하고 계시니까 네. 하나님과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네. 만나면서 또 주위에 있는 분에게 극동 방송 또 알려주시고 전도도 하시는 네. 그런 분 네. 전도도 하는 분 또 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24시간 네. 극동 방송 듣는다고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1: 맞아요. 예, 저 잘 때도 들어놓고 예, 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요. 새벽에 그 탈북민 분들 네네네. 간증하시는 것도 다 듣고요.
0: 예예.
1: 예. 예, 지금 탈북민 선교하시는데 와 있어요. 홍천에.
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8737번님 예.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1: 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네? 너무 많은데
0: 그 중에서 딱 하나 딱 기도... 하나 인생 찬양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
1: 누군가 날 위해 널 위해 기도하네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 그래요
1: 저기 경주에 있는 친구한테 네네. 그 연락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0: 예 연락 드려가지고 주소 받아서 성경책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예.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네.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1: 예.
0: 자, 우리 8737번님과 함께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참 보면은요, 이 새끼라를 통해서 그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 극동방송을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극동방송 많이 듣게 하시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끼라 내일은 보물 퀴즈입니다. 예, 내일 또 많은 영혼들 만날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뭘 믿는가? 왜 교수하고 왜 목사가 됐는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가다 고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믿었어요? 안 믿었어. 저는 안 믿었다고요. 성경 많이 알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공부 유학 가가지고 5개국 7개국 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얘기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 실상,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들 섬기러 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팔아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섭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다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여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짓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음에 재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없는데 이 죄인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올까 하면서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삼각산이로다가 오살리에다가 참나 기도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메모지 이만큼 해가지고 폭포같이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슴에 그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기뻐할 거 아니라 존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가져서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 저런 분들이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딱 서서 하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게 없지. 건물같이 예?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하고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까오 고회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살면서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저는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고가 하나 없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오늘은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맙시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세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위클레시아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요.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 오늘도 믿음을 얻고 옥수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고요. 또 3874님은요, 영화를 하나 추천을 해주셨네요.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봤는데요. 시간이 1시간 넘게 훌쩍 흘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저도 영화를 좀 재밌는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참 큰데 유명한 영화들을 다 보고 나니까 볼 영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영화 추천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합니다.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서적이나 신앙 영화 소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는 역사다. 한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오늘 코너는요, 찬양 속 단서를 따라 미션을 해결합니다.

함께하는 찬양 방탈출 시간입니다. 익숙한 찬양 속에 담긴 은혜와 말씀을 같이 발견해 나가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또 묵상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키모키모킴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후에 찬양 방탈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믿음으로 곧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과 찬양 속의 단서를 하나씩 모아서 방을 탈출하며 말씀과 찬양의 은혜로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화장품, 김두부각 선물 세트 등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찬양 방탈출 여러분들 규칙은 어느 정도 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가 됩니다. 방 안에는 세 개의 찬양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서에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이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를 다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정답이 됩니다.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각 단서 찬양마다 찬양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찬양 제목과 그 가장 앞글자를 문자와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서가 자비하신 예수여, 그리고 힌트 찬양 자비하신 주의 사랑, 그래서 자. 두 번째 단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힌트 찬양 유월절 때가 이르러 유. 세 번째 단서가 함께 계셨네 여서 함이었고요. 최종 정답이 각 앞글자를 딴 자유함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방탈출 방은요. 감추임 보화의 방입니다. 감추임 보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감추임 보화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 문제입니다. 이 찬송은 새 찬송가 235장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는 찬송 중 하나인데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제목에 집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첫 소절 들으시고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찬양 제목과 가장 앞글자를 문자와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 문제 새 찬송가 235장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찬양 문제 힌트 찬양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반 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문제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하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새 찬송가 235장 찬양했고요. 힌트 찬양이 하나 더 나갔습니다. 두 찬양 바로 발표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이어서 보혈을 지나 소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인 정답은 봅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

입니다.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완성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 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단서입니다. 새 찬송가 500장이고요. 이 찬송은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찬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건네고 싶은 그 생명줄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는 동안에 찬양 제목과 가장 앞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새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힌트 찬양이 한 곡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가사를 품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꽃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찬양 단서였는데요.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 올려드린 이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박종호 송정미 소리를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찬양 제목의 가장 앞글자 정답은 물입니다. 두 번째 단서까지 모두 파헤쳐봤는데요. 세 번째 문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또 이 방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방이 뭐였죠? 감추인 보화의 방이었죠. 현재까지 보, 물,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 출제합니다. 마지막 찬양 문제입니다. 이번 마지막 찬양은 한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야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섬김의 통로가 되길 바라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현재까지 보물, 별이고요. 마지막 단서, 정답 앞글자까지 조합해서 한 단어를 완성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서는 무엇일지, 또 마지막 단서 정답, 최종 정답까지 추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에 마지막 단서 정답과 최종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찬양 문제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강찬의 음성으로 섬김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섬입니다. 모든 단서들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추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또 보혈을 지나해 보. 두 번째 단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또 물이 바다 덮음 같이의 물. 세 번째 단서 섬김의 섬. 오늘의 최종 정답은 보물섬입니다. 오늘 방 이름이 감추인 보화의 방이었는데요. 찬양 제목 속에 숨겨진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보물섬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다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이 보물섬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마음이 무거울 때도,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은 응답받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이 작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에게는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겁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껏 아버지를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최명자의 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응답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를 해야겠죠. 아픈 곳이 낫기를 기도하고 막혔던 일이 풀리기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한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보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다. 바로 응답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보다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기쁨.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정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 기도의 기쁨은 꼭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았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상황은 그대로이고 기다리던 소식도 없고 기도 제목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 한마디 안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됐지.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답보다 먼저 주어진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오늘도 그 기쁨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또 나비 워십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된 신분으로서 아버지를 찾는 것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 찬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참 찡합니다. 3241번님, 저는 늘 기도하면서도 언제 응답해 주실까 이것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부터 이미 큰 응답이고 은혜였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다시 감사부터 고백해보겠다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셨죠. 응답을 기다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해놓고 응답을 안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뿐이라면 그건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56번님이 극동방송 들으며 운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된대요. 네, 누가 들으면 혼잣말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차 안에 혼자 있으니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 방송을 들으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또 말 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5629번님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 말씀에 참 공감이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 때 길게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짧은 기도까지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도와주셨나 봐요. 반드시 도와주셨겠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마음의 문이 닫히고 억눌려 있던 딸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던 길에 갑자기 차 안에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찬양을 아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7566번님이 이런 간증을 주셨는데요.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딸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줄이야. 아, 정말 엄마도 놀라고.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셨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딸이 다시 세워지기를, 또 더 든든한 믿음 가지고 또 치유되기를 저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딸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응답받는 것도 참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에게는 언제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도 이 기쁨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서 참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도 더 든든히 채워줄 거고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불어넣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3: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하다는 말은 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성도님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낙심이 되어서 못할 때가 있죠. 어떤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데 어떤 기도는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마음이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싶거나 기도를 하지만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것 없이 위로 삼아서 하는 그런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흔들림 없이, 즉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모든 성경,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그 문구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조건 기도만 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뒤에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문구가 항상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주여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때 또 내가 원하는 방법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해라. 여러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감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붙들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압니까? 당장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 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잠을 자다가 깨어난 기도하다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깨어난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어떤 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응답을 바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영적으로 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내가 원하는 통로로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는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에 어떤 기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응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도 하실 것이야 또. 그런데 전혀 그래요. 어떤 때는 기도응답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응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탁 캐치가 됩니다.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생겨요. 어떤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하실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은 단지 한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 성도의 전체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가 다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무릎으로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항상 팀을 이루어서 했습니다. 여러 명 같이.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하나도 편한 날이 없어요. 하루라도. 항상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추적을 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돌을 던져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위험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편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삼층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삼층천이라고 표현해요. 삼층천. 나 천국에 가서 볼 걸 다 봤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그 모든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유두과라는 청년이 자기가 설교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에 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정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유독 한 가지 꼭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굳이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선교하는 것 또는 여기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베트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 곽기준 선교사님 태국에서 전하고 또 박선윤 선교사님 트리키에서 전하는데 원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사단이지요. 물론 겉으로는 거기에 통치자가 있죠. 뭐 왕이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든지 뭐 다른 주석이든지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 복음이 들려져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덮고 늘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복음 들고 오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잡아먹을 듯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이고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본인이 마치 군인이 군대 전쟁터에 나갈 때 모든 안전보장 해서가 나가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활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걸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딜 가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혼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사도 바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박보가복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이제 16년 됐습니다. 지금 17년 차 됐습니다. 선교지 만만치 않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거나 놀러를 갔거나 아마 공부하러 갔거나 그냥 사업을 했다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 않아도 될 그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악한 영들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괴계를 일삼고 뒤통수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에게,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그러나 저 혼자 한다고 그것을 사단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마음 담아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제가 무엇이 간데 박보갑 이름 불러가면서 곽규성 박사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를 박보갑 듣는 것과 제가 박보갑 듣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생존성, 생존.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뒤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고 다시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 두 번째 맞이해서 온 것도 저는 항상 그 베트남에 있으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사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단이 나를 어떤 형태로든 어떤 때는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사생들을 통해서 생각지 않는 경찰들 이런 뭐 환경들을 통해서 오토바이 사고 건강 해치는 뭐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감당을 할 수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하나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탈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 소진이 오는 것입니다. 계속 긴장 속에서 저는 전쟁터에 있다가 다시 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후방으로 빼서 1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충전해서 가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충전이죠. 그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여러분 설교가 그냥 나옵니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두드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서 충전된 거예요.

0: 이제 9월 초에 가게 되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다시 돌아가도 되겠다. 가서 다시 한번 싸워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나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저는 직접 복음을 두고 현장에 가서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군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게 이번에 뜻하지 않게 또 제가 이제 베트남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차량도 필요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잘 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제 가서 다시 선교를 하는데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제가 또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지혜롭게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1%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베트남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라디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니,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이니, 오직 예수로 충만하길,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일과 관계에 오직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상처, 내 염려, 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거할 마음의 빈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산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처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오늘을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나의 중심에 예수로 채우고 모든 관계의 일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보내신 일상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삶으로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이번 한 주도 더더욱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4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선의 충만 들려드렸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길,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일과 관계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경험과 판단, 상처, 염려,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거할 마음의 빈자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에 내가 아닌 주님이 앉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랜만에 신종철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으로 열어보았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세 가지의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로운 오프닝, 오늘 신 목사님의 기도문 매주 월요일마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썸머 스페셜을 지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문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기도문을 첫 번째로 공유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과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말씀엽서 이미지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치킨데이.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치킨 두 마리 교환권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는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 출석 체크해 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 듣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그 팔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리스너저의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6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고 계십니다. 1406님, 7086님, 6014님, 또 1411번님도 아멘 외쳐주고 계시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3240번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오늘도 퇴근길에 방송 듣습니다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7026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은혜로운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 공유해 드리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목장 식구들과 세론들에게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오늘 특별히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멘이라고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모든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치킨데이, 치킨 두 마리 교환권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또 제주에서 각지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면서요. 행저질라 로고송 함께 듣고요.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는 너무 반가운 분들이죠.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라이브 워십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 한 곡 듣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0: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춤을 추고 계시는데 자, 올여름 유난히 참 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요? 이분들이 없어서. 자,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퇴근길 우리가 더 힘차게 찬양하고 더 힘차게 예배하는 시간 텐트메이커스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춤사위를 찬양이 아니라 춤사위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1: 교회 열심히 잘 사역하고요.
0: 네.
1: 그리고 전도집회도 했었고.
0: 할렐루야.
1: 그리고 세례도 줬었고요.
0: 아멘.
1: 아, 여름인데 그래도 나름 바쁘게 즐겁게 잘 사역하면서 보냈습니다.
0: 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여름이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 네. 뭐 저도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책도 읽고.
0: 할렐루야.
2: 운동도 하고.
0: 이야.
2: 또 작업도 하고.
0: 네.
2: 네. 그랬습니다.
0: 아, 네. 책은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2: 그 제시카 윤 목사님의
0: 네.
2: 레바논의 시내라는 책이 있는데
0: 네. 급 갑자기 책 추천 코너로
2: 아 그러신가요? 약간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0: 네.
2: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뭔가 아주 깊은 영성의 기름 부으심을 좀 나눠갖는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겠다.
0: 그렇군요.
2: 멈출 수 없다.
0: 네.
2: 네, 그런, 네.
0: 그렇군요.
2: 그렇습니다.
0: 제가 괜히 찔려서 여쭤봤어요. 저는 책을 한 권도 못 읽었거든요. 올여름. 그래요. 조금 더 나도 독서를 시작해야겠다. 무엇보다 말씀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미나 자매님 또 오랜만에
3: 네.
0: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3: 저도 저는 계단 오르기에서
0: 맞아요.
3: 런닝으로 바꿔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0: 아니, 이 날씨에 달리셨다고요?
3: 이 먹는 만큼 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0: 아니, 올여름 정말 너무 더웠는데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해도 약간 한증막에 들어가는 맞아요.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달렸다.
3: 네.
0: 할렐루야. 네. 우리 정말 힘차게 주님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저질라에서 함께하는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더 힘날 데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할렐루야로 함께 힘차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첫 번째 찬양 바로 만나볼 텐데요. 목사님 어떤 찬양 부를까요?
1: 네. 밖에 참 아름답죠.
0: 네.
1: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지어진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같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사실 뭐 저희 스튜디오 밖 으로 보이는 풍경은 공사장입니다만
2: 시티뷰죠. 시티뷰.
0: 네, 시티뷰인데 이제 건물을 곁들인 네, 공사장 뷰를 곁들인 올여름 참 많이 더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참 아름다워라 오늘의 첫 번째 찬양으로 같이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양,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더 힘날 데이.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오랜만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또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할렐루야로 저희 출석 체크 키워드가 아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 아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은 치킨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믿음의 기업에서 함께하는 네, 치킨 두 마리 교환권 다섯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하고 화답해 주시고 또 치킨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찬양 함께합니다. 이 찬양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1: 네, 이게 텐트메이커스에서 저희가 그 어린이를 위한 찬송에도 저희가 한번 수록을 했던 곡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나의 사랑하는 책인데요.
0: 아, 네.
1: 찬양 참 좋죠.
2: 여기서 제일 신청곡이 많았던
0: 아, 그렇군요.
2: 게시판을 보면 항상 이 찬양을 해달라고 많이들
0: 네.
2: 말씀하셨던.
0: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 복귀 전에 우리 복귀 예배 준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찬송가 힘차게 같이 찬양할까요?
1: One, two, three.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전도는 설득이나 부탁 그리고 강요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여정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진실되게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이 도시에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심지어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선동해서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시에서 쫓겨나게 된 이 두 사람에게는 실망이나 낙심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만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오라고요. 그뿐입니까? 이렇게 쫓겨났다는 소식, 자신들의 선생님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52절 말씀해 보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미련 없이 걸음을 돌려 다른 도시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제자들은 놀랍게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결과 그리고 열매로 인해 실망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와 이웃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 나는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뿐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를 높아지게도, 그래서 교만해지게 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낮아지게 하며 실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과정을 충실히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혹은 우리의 신분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 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실망도 교만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씨 뿌리는 자일 수도, 우리는 때로

그 묘목을 가꾸는 자일 수도, 또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과정에 충실하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듯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신다면 바로 그 재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의 말재주나 우리의 재능이나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내 논리를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긍휼한 마음을 품은 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행한 뒤에 기쁨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 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에네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PN1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오랜만에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목사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처럼, 아, 그 주님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가는, 아, 은혜로 다시 한번 충전하는 우리의 일상 저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끝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하시죠.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도 홍길동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홍길동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자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약 350년

간 굉장히 혼란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고 그리고 아주 신앙적으로도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스라엘의 혼란을 틈타서 암몬족, 모압족, 블레셋, 미디안 이런 주변의 이런 민족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사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사사기라 사사시대라 그렇게 하고 그 사사시대를 기록한 책을 사사기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자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느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입다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봅시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예. 이게 뭐 벌써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서자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기생에게서 난 완전히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본체에서 아들들이 낳는데 이 아들들이 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순 그 어디서 데리고 온 기생의 자식이 근본도 없는 그런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과 난 우리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예. 돕 땅에 가니까 잡류란 말은 뭐 온갖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그 입다의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뭘 말합니까? 입다가 뭔가 그래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 모여들면 가면 뭔가 있다 생각하니까 입다 주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고 국가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냥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는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쫓겨날 때 얼마나 그는 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쫓겨나서 돕당에 거하면서도 그는 조금도 원망 불평했다기보다도 그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가 실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나라를 누가 구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자 그럼 저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오자 그를 우리의 군대장관으로 삼고 그에게 군총 지휘권을 그에게 넘겨주면 아마 그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비록 서자 출신이지만 그는 틀림없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자 수소문 끝에 그를 찾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입다가 그만한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의 자리를 제안받을 정도로 입다는 실력을 그가 갖추었습니다. 환경 탓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 주변의 비류들이라고 하는 그런 온갖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가 신

실력을 갈고 다듬어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평신도 사회인입니다. 그런 바사나라에 술 맡은 관원까지도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에게나 임명하지 않고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깁니다.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이민 3세입니다. 고국을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 성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성벽이 어떻게 생겼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오고 난 뒤에 백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의 많은 선조들이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근심이 되고 수심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가 기도하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내 고국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미 조국이 망한 지는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조국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왕이 수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2억 마리 떨어진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폐파된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던 성벽이지만 다시 재건합니다. 무엇이 그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선조들이, 그의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들이 신앙을 심어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승해 가는 것,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믿음을 이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편이 안 좋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습니까? 앉아서 신세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는 언제나 저 뒤에 처져 있는 2등, 3등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로 키를 한 자도 키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그가 불리한 여건을 가졌지만 다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에디슨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결국 환경만 탓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버리면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고 불행 너머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키워 가십시오. 환경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키워 가십시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능력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왜 안 되겠습니까? 입다는 원래 힘이 세고 아마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전 스토리에는 다른 중요한, 정말 중요한 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과 앞에 보면 약간 딜을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나를 진짜로 나를 당신의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느냐 하니까 장로들이 모두가 다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입다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그가 미스바에서 하나님, 여기 나온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름받고 쓰임을 받게 된 입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용사했지만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만 보면 있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용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통솔력이 있고 하는 이런 것을 제쳐놓고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3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300명만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고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모든 전투의 승리는 여호수아도 연전연승의 가장 확실한 비법은 그는 이 모든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쟁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무슨 뭐 입시 전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입사 전쟁이라고도 하고 이 뭐 출근 전쟁이라고도 하고 다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적으로 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어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승패가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있지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긴다면 이라는 전제로 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비록 서자로 태어나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정적일 때 힘들 때 어디를 누구를 제일 많이 의지합니까? 작가로 활동 중인 짐 브리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 중일 때였습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다른 승객들 사이를 오가면서 승객들에게 말을 걸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자랑하고 막 이렇게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이가 또 자기에게도 와서 장난감도 자랑하고 막 재롱을 피우기에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굴까? 누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라고 주변을 쭉 열차 안을 돌아보았지만 누가 부모인지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열차가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기차 안에 조명이 밝아서 뭐 터널 안이든 밖이든 별로 표시 안 나지만 옛날 기차는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냥 컴컴했습니다. 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얘가 놀라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남자에게 가서 팍 안기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열차가 그냥 달릴 때는 이 사람에게도 가고 저 사람에게도 가고 막 하니까 같이 재롱도 부리고 재미도 있었지만 갑자기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두려우니까 아 공포가 밀려왔을 때 이 아이는 피할 곳이 우리 아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빠에게 뛰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장미꽃 만발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수도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우리가 헤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 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찾아갈 분이 있습니까?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서 의지할 분이 있습니까? 의지할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를 많이 의지합니다. 조금 크고 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갈수록 더 아빠와의 거리가 불편해지는 자녀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진짜 어려울 때 꼭 내가 찾아갈 의지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는지 정말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아버지 다시 찾으십시오.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 다시 찾아가십시오.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안 좋은 이야기들만 잔뜩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우리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부부가 싸운다고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휘두르질 않나, 뭐 그냥 잔소리 한다고 어머니를 칼로 찔러버리고 죽여버리는 배륜아들, 이제 이런 말을 이런 기사를 보아도 어이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매년 매년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불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좀 부족한 것도 있어도 크게 내세울 만한 스펙이 변변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일어서는 사람, 당당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주셔서 그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입다가 되고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블로그에서 본 글인데요, 카자흐스탄의 한인교회 중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라간다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김인걸 담임 목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저도 이것은 뭐 블로그에서 읽은 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목사님 형제는 사할린에 살다가 이 카자흐스탄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연해주를 제가 여러 번 가보았지만 연해주에서 모스크바를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는 30일이 걸립니다. 한 달 30일 꼬박 가게 됩니다. 옛날 열차는 더 열악했습니다. 안에 난방시설도 없었고 화물칸에 사람들이 그냥 타고 갔습니다. 형은 기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 안에서 그만 얼어 죽었습니다. 이 동생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카자흐스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주 심장 발작이 있고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나이에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이젠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마침 그곳에 왔던 유이경 선교사가 그를 안수해 주었고 그 안수를 받고 그 유이경 선교사의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도구로 내가 꼭 쓰임받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있는 30만 명의 도시가 살고 있는 이 가라간다 지역을 복음화하겠다고 작정했고 러시아에 1,000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중에 또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교인 중에 누가 미국에 가서 한번 수술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의료가 발달된 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행 비행기를 드디어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또 심장 발작이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비행기에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심장을 사모님 옆에서 그냥 기도만 했고 그는 심장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심장에다 손을 대어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도착해서 예약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이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비록 연약해도 그가 심장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몇 번의 발작이 하고 몇 번의 혈압으로 쓰러지는 일이 한이 있어도 끝까지 주의 복음 위하여 열심히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를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 지역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기약의 기둥같이 들어 쓰시는 일꾼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한계를 우리 극복해 나아가 보십시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벼룩을 이렇게 유리병 속에 놓아가지고 유리병 천장에 이렇게 계속 띄어봐야 10cm, 20cm밖에 못 뛰도록 오래 놓아두면 사실 벼룩은 뛰면 50cm 이상을 뛸 수 있는데 그렇게 놓아두면 이 벼룩은 20cm 이상 못 뛴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제가 벼룩에다 비유해서는 좀 그렇지만 우리 얼마든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비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짓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입다처럼 출신이 그렇게 해도 비록 쫓겨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실 때 그가 가진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놀라운

0: 일들을 했던 것처럼 백성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고쳐나갈 사사를 찾고 계십니다. 사사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사회와 가정을 고쳐갈 사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나이 많다고 못할 것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I'm too young. 나는 너무 어려서 못합니다. I'm too old. 나는 너무 늙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I'm too busy.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극복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졌던 열등감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2-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다툼이란 단어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기적인 야심으로 번역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경쟁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 욕심,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가 경쟁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귀히 여기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곤고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기쁘고 모두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이겨내야겠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가며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 힘쓴다면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너무나 귀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손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목표가 아무리 높고 성취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것을 나누며 세상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았고 늘 가까이 계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험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의심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거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소이지아미 게리 체프먼의 영어 찬송으로 출발했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반석의 길,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는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804 아버님께서는 퇴근길에 우연히 라디오 틀었다가 듣고 계시다고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932번님께서 사남매 독박 육아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만들어 온 라디오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방송이 나오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라디오도 만드는군요. 사남매 독박 육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합니다. 방송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6843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들을게요. 내 삶의 노래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4주를 가까이 찬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6843번님의 신청 찬양 4주를 가까이 함께 듣고 옵니다.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강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조수아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크룩스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페이스워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고요.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힐 워십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다마리의 만유의 주제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진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새로운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하루 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곡들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런던의 한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피를 흘리며 간신히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날 일기에 이런 감사가 적혔다고 합니다. 첫째, 그동안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그들이 가져간 것이 내 목숨이 아니라 지갑이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털리긴 했지만 큰 돈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강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해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저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고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사방의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적 사랑을 더 크고 확실한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배경으로 하여 고백한 말입니다. 비록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런 확신 가운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말을 말하고 간구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확신하는 내용을 말하고 간구하고 또다시 확신하는 내용을 말하고 간구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따뜻한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영어 격언에 Friends are choice family, 즉 친구는 선택된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아마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힘든 날은 응원해주고 기쁜 날엔 함께 축하해주는 친구. 그 친구는 자신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상이 험하고 힘들수록 진정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찬양 앨범도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되고 멋진 찬양을 전해드리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곡으로 프렌즈를 보내드렸는데요. 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사랑을 간직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친구는 너무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친하고 태산처럼 의지하던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도 있는데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우정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단단해졌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합창곡으로 Praise Him, 이어서 찬송가 구주에서 의지함이 'Tis so sweet, trust in Jesus'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Higher Ground를 알베르토 리베라의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 그리고 네이비 크리스테일의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마이클 잉글리시 앨범 Hope 중에서 Holding Out Hope to You, 마이클 잉글리시의 열청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싱어송라이터로 80년대, 90년대 많은 영향력을 끼친 CCM 가수입니다. 트와일러 페리스 앨범 Where I Stand 중에서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What did he die for?를 보내드립니다.

아,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트와일라 페리스의 앨범 Where I Stand 중에서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What did he die for?를 보내드렸고요. 아, 그 전곡은 마이클 잉글리쉬의 앨범 Hope 중에서 Holding Out Hope to You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마음속에 친구를 기억해 보고요.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호산나 앨범 My Life is in You, 호우제너, Revival in the Land 이렇게 세 곡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마음이 참 편안하셨던 밤이 언제였을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불안, 그런 것들을 아직 마음에 안은 채로 누우면 몸은 편안한 침대에 있어도 마음이 쉽사리 잠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밤들을 지나왔죠. 원수들에게 쫓기고 마음이 불안했던 밤들이 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쉼은 조건이 붙죠. 할 일을 다 끝내야, 걱정할 일이 없어야 비로소 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그 모든 조건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아직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어도 주님 그 품 안에서 안전한 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안식 예수 들려드렸어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8월 2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이 줄수 없는 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저녁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하루 아직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고 내려놓지 못한 일이 있을지언정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지선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테너 이성화가 부르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두 곡의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송과 함께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선의 음성이었고요. 테너 이성화의 Peace and Hymns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상호의 첼로 연주, 그리고 전은지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782번님 아멘 보내주셨고요. 3889번님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593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피디님 감사합니다. 늘 찬양의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1598님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야근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퇴근합니다. 머리 아픈 일들로 내일이 걱정되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찬양해서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머리 아픈

일들. 내일이 걱정되죠? 참 아무 걱정 없이, 단 하나의 염려도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날이 언제인가? 참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이 줄수 없는 쉼을 너에게 주노라.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은영의 찬양입니다. Holy Spirit in Peace.

재은영의 Holy Spirit in Peace 들려드렸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Nathan Pacheco가 부르는 Abide With Me 영어 찬송과 함께 고백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이 밤, 그 먼저 오신 사랑을 떠올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히스플레인이 부른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살아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알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넉넉한 날에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치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막 성질내고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숙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Terry McAlmon의 Jesus Name Above Our Names, 그리고 Bob Fitz의 As We Worship,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ouse of Worship 프로젝트의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 그리고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irk Franklin의 I Am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리셨던 노래 중에 House of Worship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W. 스미스가 그 중앙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우리의 익숙한 예배곡들을 그 곡을 만든 사람과 지금 세대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부르는 방식의 그런 다시 부르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곡은 올해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한 곡이 시간을 건너서 다시 불린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도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쩌면 눈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어짐 안에서도 저도 서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서 계신 게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그리고 조성은이 부른 십자가의 사랑, 유효리임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0: J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인 한스 엘루셰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화해의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뭐 이런 식의 변명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네 오해야. 이러와 같은 말은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한스 박사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에이홈의 치유자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 짐리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에이홈의 치유자 이 찬양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아, 정말 그 주님 앞에 날 치유해 주소서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기도와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또 위로를 주었길 바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 바사가 제시한 화의 세 가지 기술. 첫 번째,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진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아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요. 아, 정말 미안해. 나라도 정말 상처받았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이렇게 좀 진심이 전해지는 이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 나는 누구를 또 용서해야 되고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앙금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같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이 작은 앙금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주 큰 앙금. 아, 내가 좀 주체할 수 없는 게 앙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로 한 걸음 더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노인팅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생각하며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 주님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회복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해와 용서를 넘어 사랑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모든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의 저자인 스카이 제서니는 정직함을 뒤로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세속적인 믿음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령식의 기뻐하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든메이트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예스 그레이스의 기적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곳의 주를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 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섯 메리 메리의 와더 프렌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박중호의 하나님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베델 워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일어났던 일들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평양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북한의 그 인공기를 흔들면서 또 눈물까지 지은 열렬하게 환호하는 북한의 주민들. 이들은 분명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장군님을, 수령님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또 장군님이, 수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의 거짓에 속아있고 그리고 수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도 들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 참된 것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마음도 때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맹목적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또 순수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또한 북녘의 영혼들도 살아있는 사람이나 권력 또 수령이나 장군 같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북녘의 주민들이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지도자를 위해 맹렬한 또는 열렬한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받았다는 사랑이 거짓됨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이 복음 전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AM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과 탈북민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그리고 한반도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온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오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데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째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부러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째 나는 이렇게 두 번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이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북민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어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기를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극을 주노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남할라 가잖아요. 남할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참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의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소극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도 사실은 교만하고 제 우상이 얼굴이고 우상이 명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한 5년 전에 저보다 더 왕싸가지고 왕재수 같은 그런 사람을 섬기게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온 청년인데 물질로 섬기게 하고 기도로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이 36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 말로 걸레 같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내년에 로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깨 내어드린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그 감옥에서 저도 참 많이 간사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살려만 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입이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안 했어요. 여기 와서 12년 사는 동안 한 번도 한

하나님께 내가 내 입으로 드린 기도조차도 약속조차도 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새 개척교회로 저를 이제 옮겨주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고향 사람들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섬기는 분들 예전에 제가 내 잣대로 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에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도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부터 하는 거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감옥에 가는 거는 제가 그래서 나는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입소할 때부터 사람으로,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 되거든요. 감옥에.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너무 슬프고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주입시켜서 너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버텨라. 버텨라.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600명이 북송을 앞두고 있다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북송이.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아파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첫 번째로 북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북송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십사. 예,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 싶고. 중국이 사실은 북한보다도 더한 인권이 사각지대거든요. 북한에 가려서 북한 등지에서 이제 세계에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조국이기도 하고 제 딸이 조국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로 조국이 될수 없는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 시간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약 8,500명이며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이 1,000명, 드론 운용병이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드론 운용병 상당수가 기존 파병 과정에서 운용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 후방 진지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KN-23과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인데요. 또 북한이 실제 전투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해 미사일의 정확도와 탄두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병력과 탄약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 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5만 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사실상 통제해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항적을 숨기거나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란의 해협 장악력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최소 40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뒤 해상에서 구매자 측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산유국들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는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항적을 숨기는 이른바 다크 운항도 늘고 있는데요.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와 천연가스 운반선 112척 가운데 89척은 이용 항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란 반대편인 호르무즈 남쪽 오만 연안 항로를 통해 유조선 통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중부사령부의 지원 아래 유조선을 호송하고 있으며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1,000척이 넘는 선박의 해협 통과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으로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힘과 존엄을 갖추고 있는 지금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미국과 진행한 종전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기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환원 규모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올해 3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보유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도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초과 현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SK하이닉스도 최근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환원 규모는 최대 200조 원까지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정규장에서 3.87% 상승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정책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분석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국가정찰국과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을 동원해 위성과 드론, 감청장비 등을 통해 영변과 강선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가 이를 정보기관의 최근 분석에 근거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 복귀를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는 해외 연구기관의 추정치와도 비슷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60개로 추정했는데요.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추정치는 이보다는 많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80개에서 최대 120개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핵무기 보유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최근 평양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명품 소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평양 대성 백화점에서는 오메가와 샤넬 등 중국을 통해 병행 수입된 명품이 판매되고 있고 일부 쇼핑센터에서는 고가 스마트폰과 이케아 제품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북러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77억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7천억 원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가상자산 탈취도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는데요. 미국 스팀슨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다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이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최근의 호황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자금을 산업과 생산 기반 확충에 투자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의 연간 국방예산이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2027년도 국방예산을 1조 1,225억 대만 달러로 승인했는데요. 이는 올해보다 1,730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이달 말 여소 야대인 입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대만 정부의 내년도 국내 총생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GDP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앞서 국방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오는 2030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군사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975억 대만 달러 늘어난 2,591억 대만 달러로 편성됐습니다. 탄약과 예비 부품 조달을 위한 운영 유지비와 지원병 증원에 따른 인력 유지비도 함께 확대됐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다층 방공체계인 이른바 대만판 아이언돔, T돔을 구축하고 드론 전력과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군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국함 국조 정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8,600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604명으로 지난 2015년 3,159명보다 2.7배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도 17.3명으로 10년 전보다 10.9명 증가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이 7,176명으로 남성 1,428명보다 약 5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와 강원 순이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 4,280명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 90%가 고혈압이나 관절염, 치매,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87.4%였지만 돈 계산 등이 가능한 고령자는 43.6%에 그쳤습니다. 생활 습관을 보면 86.9%가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79.6%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지 않은 비율은 75.8%였으며 100세 이상 고령자 5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황해북도 전역에서 폭염과 노후 전력 설비로 인해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주 황해북도 송배전 시설에서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도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노후한 송전선과 변압기 등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특히 이번 정전으로 일반 주택과 산업시설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24시간 전력 공급을 보장해온 동상과 영생탑, 혁명사적관 등 이른바 1호 시설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상화 시설의 전기가 며칠씩 끊긴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통상 우상화 관련 시설에 전용 배전선을 연결해 일반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해북도 당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1호 시설의 전력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으며 도 안전국과 인민군 부대까지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전력 설비의 규모가 큰 데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부족해 정상적인 전력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강릉, 영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철원과 춘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4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과 영월 32도, 철원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목포에서는 오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목포 25도, 군산과 고창 24도, 낮 기온은 고창 34도, 목포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가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에서는 평양과 진남포에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개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진남포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개성 30도, 평양과 진남포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웅기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33도, 웅기 26도, 북청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달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주 안에 있는 나.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말한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시드니 저스틴 해리스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첫째, 패자는 승리에도 두려워하지만 승자는 패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패자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만 승자는 새벽을 깨운다. 셋째, 패자는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만 승자는 비전을 쫓아 움직인다. 그리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호하지만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패자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만 승자는 지금 즉시 뛰어든다. 패자는 대책 없이 비판하지만 승자는 비판에도 대책을 세운다.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보지만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다. 새벽을 깨우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으며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믿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걸음걸음 능히 감당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하였다. 삶의 위기에 앞서 막막하고 두려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은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 표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좋지 않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을 거두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따라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유승종 씨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은 주의 사랑 비칠 때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그리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400년 동안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막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해 압박과 서름 속에서 만 35년 햇수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는 대한민국은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여러분과 저의 제2의 광복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0: 말씀 증거하는 제2의 해방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는 인천시립합창단이었고요.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평화와 찬양 비롯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녘당의 북한 땅에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마주 앉아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날을 꿈꾸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일상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스튜디오로 자리로 한번 바로 모셔볼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양강도 갑산에서 예.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고향 땅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서 기억했을 때 선생님에게 고향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누구나 다 고향이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땅을 그린다면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산은 다 벗기고 산 앞뒤가 다 산으로 막혔기 때문에 걸작이마다 이제 집들이 있는데 저는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 그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정말 희망도 없고 이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1: 네.
0: 예.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저희 고향 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내가 이 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언제 고향 그 양강도 땅을 떠나셨어요?
0: 2012년 7월 한 중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때가 몇 살쯤 되셨을까요?
0: 31살 때였습니다.
1: 31살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고자 결단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2012년이면 한창 정권이 바뀌는
0: 그렇죠.
1: 네, 시기였잖아요.
0: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정말 고난의 그 어려운 시기도 다 넘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악착스럽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그 10여 년 동안

0: 제가 온 가족이 함께 벌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로 된 겁니다. 아. 화폐 개혁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해가지고
1: 네.
0: 이제 아주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나 버티고 살려고 했는데 쌀 한 지대가 12만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예.

0: 그냥 버입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제 시집을 성봉동으로 와서
1: 네.
0: 이제 그 건너편을 계속 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아, 이 땅은 정말 암흑의 땅이구나. 이 땅에는 희망이 없구나.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만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된 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제 탈북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1: 건너편 땅이라고 하시는 거는 중국 땅 예,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예. 그럼 혼자 그렇게 넘어오셨어요?
0: 여러 한 세 명 정도가 넘어왔는데
1: 네.
0: 그 한 명이 넘어오자면 비용이 너무 그분들도 먹는 게 없으니까 여러 명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이제 신뢰가 생겨야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목숨을 그렇죠. 내대야 하는 상황이니까
1: 네.
0: 누구도 그런 일에 선뜻 이렇게 나서려고 안 하거든요.
1: 네. 네, 그렇게 신뢰가 또 기반이 돼야 되고 목숨을 그렇죠. 걸고 건너야 하는 강이었을 텐데 네.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또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시점이 있었을까요?
0: 아, 저는 한 가족의 그 맏이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그, 어떤 그런, 착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시식한, 그 이런 좀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1: 네.
0: 이제 합회 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도 살 길이 막막하고 저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니까 제 이제 밥 한 그릇 채울 만한 그런 일상생활도 안 되니까
1: 네.
0: 아주 이제는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심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예.
1: 그때 그러면 부모님께는 혹시 인사드리고 나오셨어요?
0: 어머님께는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우시길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진짜 말랐다고 봐야죠. 왜 저렇게 우시는지 저는 이제 가서 부모님들에게 돈도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저 남편과 살 수 있는 그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제가 그때에는 자식이 없어서 말랐는데 제가 지금 아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런 게 정말 조금이나마 예 다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1: 얼마나 또 그렇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눈물의 이별을 감내하셨을까라는 감히 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이 북한, 중국, 러시아 땅까지 복음을 들고 전해지는 방송이잖아요.
0: 예.
1: 분명 지금 어머님께서 량강도에서 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실 텐데
0: 예.
1: 방송을 통해 혹시 지금이라도 다시 아이의 어머니가 된 우리 자매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어머님께?
0: 아,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속에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고 아버지가 정말 술로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데도 어렵게 우리들을 자녀들을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만 제가 어머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어머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어머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전에도 참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곳 정착 3개월 차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0: 너무나도 반짝이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 삶이 꼭 어머니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그게 너무도 중요하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가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한 저 세상으로 갈 그날이 그 어느 땐가는 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 땅에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진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가는 복음이 북한 땅 곳곳에 분명 지금 심겨 들어가지고 열매
1: 아멘.
0: 맺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이 믿음과 담대한 선포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우리 3개월 차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목마른 내 영혼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봤던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 믿습니다.
3: 멀리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0: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이수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이수현입니다.
0: 네, 우리가 북한 사리원당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그리고 주변에 성경책을 갖고 있는 지인, 네, 친인척을 만나시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만 같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시고 오셨어요. 네. 무엇보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접하셨는데, 네, 지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고향 분들에게 그때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1: 네.
0: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1: 아,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0: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다 들어주시는 분.
1: 네, 진짜 힘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그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0: 언제 그런 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셨어요?
1: 아,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육아하면서 너무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었어요. 제가,
0: 네,
1: 가족 없이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저 혼자서 육아를 했거든요.
0: 네.
1: 진짜 힘들고 또 고향 생각나고 지칠 때마다,
0: 네,
1: 그냥 손 붙잡고 그냥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다 들어주시고, 또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0: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1: 네, 맞아요,
0: 하나님.
1: 네.
0: 근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처음 교회 나가시게 되셨어요?
1: 아, 처음에 나간 거는 하나원에서도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나원에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고 한국 처음에 정착 초기에 남편이,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게 뭔가 치유되는 기분이고,
0: 네,
1: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만 나갔다 오면 진짜 쌓였던 일주일 동안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주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0: 매 주일마다,
1: 네,
0: 아이들과 함께,
1: 네,
0: 세상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선물을 갖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자녀로서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1: 네.
0: 선생님께서는 또 남다른 소망을 갖고 계시겠죠? 복음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소망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세요?
1: 아,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계신 분들과 북한, 모든 북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0: 아, 복음을 전하는,
1: 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여쭙는데,
1: 네,
0: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0: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만 가지만 네. 정말 그때가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다면 그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시는 분. 다 내가 아프거나 아플 때도 치유도 해주시고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럼 마지막으로 또 북녘기 주민분들에게 고향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고향분들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0: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수현 자매님과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부시어 있다니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답답한 꽉 막힌 조국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한반도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정전협정을 맺고도 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사는 서글픈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뱉어져 죽는다고 다이어트들 하신다는데 오늘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1907년 평양에 불어온 성령의 새바람으로 큰 부흥의 은혜를 입었던 동방의 예루살렘,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 종교의 자유가 박해를 받는 그 땅. 또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답답한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내어 울부짖어 봅니다.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으니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저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길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7절에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겠다고, 아니 수장시켰다고, 앞으로 우리를 쫓아오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셔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추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수장시키겠다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민족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로 알려진 곡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배음악으로 뽑힌 웨이메이커는 2016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CCM 싱어송라이터 시나크가 발표한 곡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에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나크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성령님께서 한반도를 보게 해주셨대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연고 없는 나라,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사가 너무 의미심장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처럼

0: 33장 2절 3절의 이 말씀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 평안남도와 황해도 곳곳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포항, 목포가 25도, 평양과 개성, 춘천, 광주,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1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부산이 35도, 광주가 34도, 함흥과 강릉, 여수, 대전,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제주가 32도,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가 29도, 해산과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알기 쉽게 정리된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그는 안전하기 위해 위험에 처하며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립니다. 오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고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하며 가장 강할 때에 가장 연약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부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 후에 가장 많이 소유하며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 가장 적게 소유합니다. 자신이 가장 비천하다고 느낄 때에 가장 높으며 죄의식을 느낄 때 죄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가장 지혜로우며 자신이 가장 많은 지식을 획득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무지합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며 가만히 서 있을 때에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낙담 중에 즐거워하며 슬픔 속에

속에서도 내내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어진가요? 이 글을 보면 어찌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인 것 같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법칙을 따르고 있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 세워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가진 것 없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겐 이해하기도 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죠.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 찬송가 238장입니다. 해지는 저편.

그리스도인임으로 반드시 가난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쫓아 부귀 영화와 명예를 쫓아가다가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못 본 척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쫓지 않아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고 찬송은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가 270장, 새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내가 누군가? 그러기에 어느 철학자가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식성도 알고 코고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막 자기 엄마보다는 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 거예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표를 달고 댕겨요. 우리 극동방송도 예외 없이 자기 명찰을 달고 댕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문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소평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안 되면 장로까지 붙더라. 원로 목사까지 붙고. 근데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은 참 이름 부르기가 좋지요. 조 장로님, 홍 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빨리 통해요. 오늘 스스로 내가 누군가. 어떤 때는 자기 호칭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왕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삼았으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칸스탄틴이가 국교를 삼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조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첫째,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세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 느꼈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대목이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가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People of God.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반장만 뽑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나도 하우스보이인데 하나님이 뽑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나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놀던 때 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날에 하던 풍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속죄, 회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를 찾아놓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입었어. 우리 옷 입을 때 몇 가지 입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팬티를 입어라. 자비의 바지를 입어라. 겸손의 난닝구를 입어라. 온유의 코트를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거기다가 외투 하나 걸치면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뭐 어느 큰 회사에 보니까 그 집이 딸들만 있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니까 그 양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자가 완전히 호족에 등록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가졌던 거. 우리가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평화를 모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30년, 300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3000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싸움을 안 하는데 한 살 차이나 두 살 차이만 되면은 얘들 자라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별다를 것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피의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과시의 욕망, passion for pageantry, 소유의 욕망, passion for possession,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린애들 보면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본래 이게 형 장난감인데 동생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러지. 여긴 뺏으려고 그러지. 아주 이렇게 형이 한번 쥐어박으니까 얘는 또 울면서 쥐어맘한테 가지. 이게 인생 삶의 모든 게 싸움, 또 싸움, 화해, 싸움. 그래서 소유의 욕망, possession for, passion for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보호의 욕망, passion for protection.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호의 욕망. 네 번째로 이익의 욕망이 있다고 그러죠. passion for profit.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짓말, 노인네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 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하여간에 그런 거짓말이 있다는데, 이익의 욕망, passion for profit. 다섯 번째로 애국의 욕망, passion for patriotism. 그런데 인류에게 여섯째 피가 꼭 절실히 요청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평화의 갈망, passion for peace. 기공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위험도를 높일 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이따금씩 텔레비 틀어보면 벤허가 자주 나오더라. 벤허. 벤허.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벤허라고 하는 허, 그건 last name, 씨, 이름이요. 저 성이요, 성. 그 허 씨의 웨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허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이 벤허의 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벤허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허물허물한 개화장이 하나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 참 부주리의 사고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개화장 하나가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맞았습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거기 장교 하나가 있었죠. 메세살라라고 하는 장교. 그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과 벤허의 애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벤허를 노예로 팔아 게리선에 노를 젓는 중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벤허는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시작했습니다.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을 때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왜 반지를 교환해요? 신랑이 자기 반지를 나한테 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느냐? 어저께 신랑이 뭐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부의 손에 끼워줬어. 내가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도 오늘 하나님한테 맹세한 맹세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 반지를 주더라고. 그거를 신부에게 물어봤어. 이 반지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거기도 네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끼워줬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에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는 두 몸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내가 양자가 됐으면은 형님이 고난 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내가 두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Christian's responsibil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야. 책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Be holy.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Be humble.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Be forgive.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Be thankful.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찬양하고 살으라 그랬어.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에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런데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송 부를 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은 그 찬송 부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자질로서는 넓은 폐, 기억력, 큰 입, 많이 연습 등이 필수적이었지만은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찬송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가슴으로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2대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삶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 성도면 크리스찬이면 예배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다 지졌죠. 그래서 내 말이 고운 말,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그래서 이 입술이 변했어요. 욕하던 입술이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변해져. 이사야가 둘째, 자기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넷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빼먹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을 때에 절대 신의 주권과 나의 종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Lord of all creation.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탕 수습반에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매 맞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됩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교회로 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이 매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그 사탕 수수밭에 예배당을 지어줬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가서 일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Christian have a gauge. 게이지가 있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게이지. 그거로 뭐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평화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평화의 모퉁이 돌 되신 아기 예수여,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키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기 판매에 수출 증대에 혈안이 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세계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화의 추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나타내는 한문이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화자가 있죠. 거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속에 밥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 화자는 벼 화자라고 그러는데 구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평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지붕 아래 여자가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사회적인 평안, 가족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평자가 있어요. 평자. 평자를 보면은 한자에 두 심장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하여야 한다는 뜻. 사람들이 지혜적이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개인적인 평화. 두 번째로 평화가 있다면은 공동체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비파의 노래를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슬에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여라.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평화, 직장 안에서 평화, 가정 안에서 평화, 정치 안에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 전쟁은 빈곤과 불경기와 곤고와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에 다 평화가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에 제자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안디옥의 이름이 아니고 침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예수의 이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전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려더라도 교회에게 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

0: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내가 누구요? 찬양대요. 내가 누구요? 장로요. 내가 누구요? 집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 보셨지요? 그 그림의 문을 보면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절대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감탄을 표현할 때 쓰는 느낌표는 정확한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세기 유럽에서부터 사용되며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의문을 표현하는 물음표는 느낌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기원이 불분명합니다. 스웨덴에서부터 사용되다 퍼져나간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느낌표와 물음표를 합한 부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962년 뉴욕의 광고회사 대표였던 마틴 스펙터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나타내는 문장부호 인테러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 교수가 책에서 사용하며 알려진 부호기도 합니다. 스펙터는 이 부호를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노력을 함축하는 부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테러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아마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음표를 주님은 항상 느낌표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깨닫게 해주실 주님이심을 믿기에 크리스천은 인테러뱅처럼 물음 느낌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품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을 통해 느낌표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당당히 주님께 물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만세반석 열리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접속곡인데요. 박종우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도화선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 교회를 개혁한 역사적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외쳤던 구호 있지 않습니까? 구호? 구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핵심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짐작하셨습니까? 예,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라는 말인데 의역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갱신함에 있어서 택한 방법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뭔가 여러분 새롭게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방법론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처방은 뭐였냐?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 외친 근원이 뭐겠습니까? 뭐죠?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리고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성경으로,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먼지가 숙히 덮여있던 저 성경책을 다시 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 복음의 진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복음의 진리가 다시 발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태동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개신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드폰테스, 이 외침이 500년 전에 그 중세 교회에만 필요한 외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상교회에 필요하고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세미나나 아니면 강의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인용되는 본문인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여러분,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저기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고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완성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려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52일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으로 끝나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느헤미야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느헤미야서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후반부가 따로 있어요. 후반부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성벽 완공이 느헤미야서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6장으로 딱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벽이 완성되었는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부터 끝나지 않고 1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는 그대로 무너진 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어떻게든 지나가야 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겠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 한 번쯤은 아드폰테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비전관을 지으려고 했는지, 비전관을 지으려고 했었던 그 초심,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관을 왜 세우려고 했는지 그 비전관의 목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의 피로를 채우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점으로 만든다. 이게 우리 비전관의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빈 가정 가운데서 이 비전관의 목적을 제가 접하게 됐을 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품고 있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전관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은요, 네 가지의 비전관 정체성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대 통합의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이는 것을 넘어 각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비그리스도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지향한다. 카페와 키즈카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첫 번째 접촉점이 되게 한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견하여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네 번째는요, 지역 공동체의 거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와서 쉼과 교제를 누리고 문화적 혜택을 함께 나누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섬기는 열린 공간이 되게 한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비전관의 목적과 이 비전관의 정체성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는, 이 비전관을 세우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비전관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5층짜리 빛가번쩍한 건물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는 가지지 못한 키즈 카페와 아주 멋있는 카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관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대를 잇는 세대 통합의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다음 세대의 인큐베이터로,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지역 공동체의 거실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우려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기려는 것은요, 공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멋진 비전관이 아니라 건강신앙공동체의 리빌딩입니다.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비전관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단이자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전관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벽 안에 다시 세워져야 될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비전관 안에는 다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가야 될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떤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이 성벽 재건에 온통 초점이 맞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 없어버린 성문을 다시 복원하고, 그래서 안전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벽이 중요하다는 것과 성벽이 목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90억짜리 저 건물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면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온통 관심이 비전관에 우리가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죠. 관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죠.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 비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건축하고 계신 것은 저 비전관이 아닙니다.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위원장이 되셔서 지금도 뚝딱뚝딱뚝딱뚝딱 이런 소리 안 들리십니까? 열심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세우고 그리고 벽돌을 쌓아서 건축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사상교회를 열심히 치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비전관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홀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글을 말하지 마세요. 성전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단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단이 아무리 값져도 그것이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가지려다가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세우려다가 공동체가 쩍쩍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을 세우다가 다음 세대가 상처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관도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관이 완공될 때에 두 가지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비전관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근사하게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축이 남아있지요.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진정한 리빌딩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사상교회는 제가 청빙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비전관을 속히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비전관만 건축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비전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일부 성도만이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만약에 작년 9월 달에 비전관이 완공되었다면 제가 이 설교를 안 들었겠죠. 어찌 보면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관의 목적에 대해서 리마인드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묘한 섭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관이 완공이 될 때에 우리 공동체도 한 걸음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크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전반부,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은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시발점, 첫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무너진 기양 공동체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뭔지 보십시오. 1절 3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뭘 청하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님 성경책 좀 가져오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5세기 중엽까지는요,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돈이 많은 사람이 책을 소유하고 있었지, 그 전에까지는 책을 소유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당시에 성경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면 백성들은 그것을 듣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답을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에스라가 백성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에스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은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운탑 방식이었어요. 아래에서 위로의 방식이었어요. 지도자가 말씀을 안 읽는 백성들에게 제발 좀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도자에게 성경책을 가져와 달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가 정오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책을, 율법책을 읽어주었는데 백성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징후, 그것은요, 뭔가 새로운 신선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다양하고 거창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돌과 재료, 돌과 나무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돌과 나무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나무와 돌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다시 새롭게 회복했던 역사적 사건이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점점 멀어졌던 중세교회는 점점 타락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요. 예배가 얼마나 빛과 번쩍하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요, 볼게이트, 불가타라는 그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가타라 이 라틴어는요, 그 당시에 죽은 언어였어요. 사용되지 않은 언어. 우리나라로 우리 이제 중고등부를 치면 한자라고 할까요? 한자 잘 모르잖아요. 한자 써있는 걸 읽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성경을 못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직자들 중에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국어로, 영국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교회는요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우민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도 안 되는 미신, 여러분 종교개혁사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보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바보같이 이렇게 쏘가 넘어가지?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교회가 병들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간파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성경을 돌려주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왜곡되고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것이 유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펼칠 수 있는 이 성경, 그러나 펼치지 않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료들과 함께 그 위험천만한 일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 죽고 나서 30년 후에 콘스탄츠 공회라는 곳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합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당했습니다. 그걸 것이 아니라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의 유골이 불태워지고 강에 뿌려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피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한 결과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보배로운 피도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성경, 이 뭐라고 이 번역해가지고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소망대로 성도들이 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세상이 변하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아니 목숨 바쳐서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을 다시 목회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나는 읽기 싫으니 당신이 설교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하시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여러분, 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저 나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저 나무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저 나무가 아무리 특별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 나무는 반드시 생기를 잃고 말라 죽게 됩니다. 저 나무가 다시 살고 다시 자라고 다시 심과 열매를 주고 아름다운 경치를 줄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나무가 다시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함부로 아멘하지 마십시오. 결단이 있는 분들만 아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상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소망이 있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을 펴서 제발 읽으십시오.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발 설교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제발 설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설교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교육자들, 특히 리더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성경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읽는 그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과연 그러한가 고민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나무의 소망은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다. 나무의 소망은 시냇가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나무와 돌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제발 말씀이 귀하다는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포로기한 공동체처럼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귀를 기울이는 아드폰테스의 공동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온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어제 시작한 한 주의 일상에 조금씩 다시 익숙해지고 몸의 템포가 올라가는 시기인데요. 오늘도 각자 주어진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거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헌신은 꼭 특별한 일을 맡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 평범한

하루하루 또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위클레시아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기대 찬양까지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일에 마음을 나눠쓰게 되죠. 일에도 사람에게도 또 걱정에도 마음을 쓰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의 한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내어드리자! 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한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이 아침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는 키워드 서머 함께 했어요. 오늘 벌써 33일 차입니다. 네, 33일 차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헌신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헌신된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잠잠히 묵상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키워드가 실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참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님을 이 아침 다시금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 또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아침 풍경 또 이 아침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벌써 또 출근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풍경들 이 아침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7시 13분 42초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이라고 보내주세요. 헌신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키워드 바로 헌신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신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아침 헌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해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함께 하면서 또 이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5분 27초 지나가고 있어요. 앞서서 한웅재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이준석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세요. 5084번님, 4641번님, 1527번님, 3874번님, 9507번님, 헌신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3160번님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 있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복 있는 헌신. 오, 확 와닿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헌신이다. 우리 3160번님의 헌신에 대한 정의, 저도 오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 오늘의 묵상글과 기도문,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 헌신이라고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헌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특히 헌신을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모습, 이것이 헌신으로 비춰질 때가 많죠. 하지만 로마서 12장은 헌신을 조금 더 넓게 보여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산제물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의 나의 선택까지. 그래서 헌신은 내 삶에서 가장 특별한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와 나눔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헌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하는 것,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기도하기 어려운 날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모든 일상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무엇을 더 드려야 할까요? 라고 묻기보다 주님, 오늘 제 삶의 어떤 부분을 기쁘게 사용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면서 아침 함께하면 어떨까요? 헌신은 무언가를 잇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장 선하신 분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47분 45초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의 주제 헌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문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이라고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썸머로 함께 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헌신을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하면서 우리 방송 여중 여러분들의 문자를 통해 더 도전을 받은 아침이었어요.

그 3160번님께서 복 있는 헌신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래, 헌신이라는 게 내 것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참 무겁게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헌신, 헌신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됐는데요.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 또 주님 앞에 새로운 헌신, 나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고 있는 서로 간의 헌신은 무엇인지 이 아침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 또 삶으로 풀어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늘의 묵상글과 기도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헌신, 헌신이라고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시까지 헌신이라고 보내셔야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헌신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구브로, 즉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에 속한 유대인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구제와 말씀 전파에 열정적이었던 요셉에게 사도들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바나바는 한마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착한 사람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 자체가 권위자 혹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며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는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으로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 길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에는 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에는 약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로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일 처리에 유능한 인물도 필요하지만 자상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성도들을 잘 살피고 때에 맞는 위로나 격려나 사랑의 권면을 잘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는 편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 바나바는 물질로 크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에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물질로 크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인 밭을 팔아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연보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바친 것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헛된 공명심이나 명예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 은혜의 감사에서 나온 순전한 신앙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위로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선행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서 물질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물질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연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 성장의 3대 요소를 성령과 인재와 재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는 은사를 잘 발굴시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전과 전도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이 연보하는 데 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 바나바는 화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만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화목의 사람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천거하여 모 교회의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왜 화목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즉 모두가 피하려 했던 바울, 즉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사도들은 거듭난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인정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그를 불러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점에서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다가 함께 1년간 열심히 그를 데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의심과 비판을 받았을 때에도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하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려고 했던 사울을 바나바가 알아보고 그리스도인됨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추천하고 옹호한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바나바는 이처럼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허물이나 단점보다도 은혜로 된 내일을 바라보고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점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강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장점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사심 없이 진정으로 남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변화한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사도 바울을 천거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심 없이 바울을 자기 동역자로 삼고 바울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선교와 교회 성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의 경륜 면에서 바울보다 훨씬 오래된 선배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재능을 인정하여 이방 선교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주고 조력자로서 기꺼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타인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는 데에는 바나바의 추천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후원과 그의 격려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분명 큰 인물입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한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0: 다른 사람을 훌륭한 일에 함께하게 한 것은 더욱 훌륭한 일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을 가산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함께해서 그것을 더 큰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을 승법적이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소에 그냥 머물며 살고 말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내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착한 사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통적인 조건입니다. 주님의 일은 단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덕성 있는 성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이 구비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나바처럼 먼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 훗날 다른 사람들이 그는 누구였다고 말해지는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은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도와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이었지만 더불어 은혜 받은 착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과 복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감화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의 영향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성장에 미친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여 물질로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하나교회가 8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 주하나교회에서 이기학 목사 초청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71-34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하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막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들이 인생 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야곱이 상둥이 형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의 차이로 둘째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형제였지만은 항상 야곱은 형 에서가 받는 장자의 축복권 이게 늘 부러웠던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 늘 억울하고 늘

가슴이 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권, 이 축복권에 집착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로 이 형제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을 복은 야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안달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으면서까지 그 축복권을 뺏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 왜 이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차지하려고 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에서. 이것이 참 복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려고 하죠. 불행해지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성공해야 되지. 그래야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야에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자녀를 붙잡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복해지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차지하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조금 더 내가 성공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증은, 행복을 향한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걸 가지면, 이걸 차지하면,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잠시고 또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한쪽 마음 구석에는 허전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으로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리고 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갈증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이거 한 80년 서면은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훗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14년이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나 긴 세월을 사랑을 위해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가정의 식구들이 다 비교의식으로 충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과 비교해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속여서까지 뺏으려고 했고 또 한 그리가 또 뺏었고 언니 레아는 동생 이쁘장하게 생긴 라헬과 비교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살았고 라헬은 자녀를 낳은 언니와 비교해서 자기는 자녀가 없어서 늘 언니와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에 이 문제를 비교의식으로 해서 열등감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비빔밥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가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치 야곱인지도 모릅니다.
레아인지도 모릅니다. 라헬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다 비슷한 인생들이니까 말이에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레아처럼 누가 나를 좀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속으로 늘 애정의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또 라헬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인생, 부족한 것이 있는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초대하고 만나야 할 인물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입니다. 온 세상이 비교의식 속에서 때로는 우울감,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교만, 이런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은 언제나 둘째 딸인 라헬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큰 딸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랑 하나만을 갈구하던 이 레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던 참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사랑, 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던 이 여인을 마침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될 세 번째 아날로그 믿음의 여인은 레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인간적인 사랑만을 갈망하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왔던 레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씩 빚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수많은 레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참으로 만만치 않고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애정결핍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을 채워보려고, 행복을 거머쥐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인물들이 지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으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만을 갈망하던 레아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섬기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도 다 복음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바단 아람 하란 땅 외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오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눈매가 또렷하고 얼굴이 이쁘게 생긴 라반의 딸 라헬을 여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서 눈 집에서 일을 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일을 하는데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뭘 생각하고 이런 거 없이 바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7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7년이라는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머릿속에서 7년이라는 게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을 그냥 7일같이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인간적인 이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7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긴 세월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 순간에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 7년을 제시하고 7년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게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헬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약삭 빠른 이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7년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삼촌인 라반과 은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7년이면 삼촌이 전혀 다른 소리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충분히 일해주고 충분히 헌신하기 때문에 당연히 라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찼습니다.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꿈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이 날을 목말라 기다렸겠습니까?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먼저 피로연을 하고 그 다음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 날 밤낮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또 손님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야곱도 역시 라헬을 맞이하는 설레임과 기대로 그날 뭐 기분이 최고였었고 술이 술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이 이제 떡이 되지 않겠나? 에? 그렇지 않고는 성경을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큰딸인 걸 알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권하는 술을 신랑에게 주는 술을 갖다가 피로연에 막 마시고 마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막 기분도 이빠이 돼서 고조가 되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신혼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냥 술이 취해 가지고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신부를 보니까 기겁을 한 겁니다. 기겁을. 그래서 서로가 눈이랑 딱 마주치는 순간에 세상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우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갔다. 신혼방을 뛰쳐나갔단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이 나라를 위해서 7년을 죽도록 일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니까 세상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입니다. 삼촌이 나를 속였다. 이 마음과 허탈감 이게 동시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면서 라반에게 따져 물으니까 라반이 이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라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7년, 7년, 14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낭만적인 사랑이고 오늘의 이 시대와는 참 맞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그늘 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레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라반이 이제 딸의 결혼식을 치를 때 그때 가장 기뻐했었던 사람이 이 큰딸 라반이란 말입니다. 속사정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신부 준비해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결혼한다. 그래서 그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들던 야곱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야곱이 무슨 미략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레아를 보내기로 딱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 결혼식이다 신부 준비해라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날 아주 레아는 장녀였고 당연히 자기가 먼저 시집을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열이 1순위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사람 보고 안 보고 뭐 결혼하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내 부모가 주선해서 바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반은 처음에 7년 전에 이미 예? 야곱하고는 엉뚱한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는 첫날 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눈을 뜨더니 자기를 보더만 기겁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레아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얼마나 수치심을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예? 이 신혼 밤에 아침에 예? 그리고 남편이 하는 짓을 보고는 막 그냥 기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봐야 팔아주고 안아주고 해야 될 남편이 기겁을 해가지고 뛰쳐나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심을 가졌겠습니까? 레아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예? 자기보다도 더 이쁘고 아름다운 동생을 사랑한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첫 번째 아내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결혼했고 자기가 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서름과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남편이 언젠가는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외로운 세월을 견뎌내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러나 시간이 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그냥 투명인간처럼 쳐다보는 것이에요.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전혀 애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비교의식 가운데 동생하고 비교를 하면서 못난 자기 모습 때문에 차마 말 한마디 내뱉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레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이 가족인지 남인지 서로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한 채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과 SNS나 이런 것으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지나쳐보고 사람은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주고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늘 지켜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2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라헬은 태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레아, 그 레아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첫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매불망 레아가 바라는 게 뭡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사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가 야곱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런데 덜커덩 임신이 딱 되었습니다. 아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성에게 최고의 복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최고의 자산이고 또 자신의 여성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이 아들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는 흥분해가 외칩니다. 로우벤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입니까? 야곱을 향해서 부르짖음입니다. 남편 보세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절박한 외침이 바로 이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제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찾아오지도 않지만은 한 번은 찾아올 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임신을 하게 대문을 열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시간이 또 흐르니까 들거든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도 하고 그 이름을 레

결합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에게 찰싹 붙어 있을 것이다.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경사가 났다. 정말 경사가 났다. 레아의 장막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아들 하나도 귀한데 셋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첫 번째는 로우벤, 두 번째는 시몬, 세 번째는 레위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 본능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언제나 그런 일들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로 눈물을 흘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날마다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열등감 또 사랑받지 못하니까 외로움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 이걸 레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끊임없이 절망하는 끊임없이 또한 갈망하는 이 마음, 이게 레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이 레아의 모습 속에서 야곱 자신의 모습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은 울고 있는 수많은 레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고 누군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레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레아는 이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구속의 섭리를 이어가는 아들 유다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 레아의 눈물, 그 인내의 세월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레아의 눈물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놀로그 믿음의 여인으로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레아가 죽었을 때 유다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레아가 죽었을 때 야곱이 이삭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레아를 묻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야곱은 자기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던 레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결코 주변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치관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지금도 그 섭리 안에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행복모임 선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번 가을 행복모임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날로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세를 번식하게 하시고 분가하는 복을 주시고 재생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빚으셔가지고 아날로그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정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0: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 행복 모임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 모임에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날로그 믿음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사랑,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지나온 삶의 길목마다 때로는 뜨거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과연 이 길을 다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근같이 빚어가시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내어드리며 오늘의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의 첫 곡은 퍼스널 워십의 그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고백 퍼스널 워십의 그래요 이어서 His Will의 금을 만드는 시간 함께 들으려 합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이 광석이 찬란한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야겠죠. 이 기다림,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빚어내고 나면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될 겁니다. 퍼스널 워십이 불러요. 그래요. His Will이 들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금을 만드는 시간.